베토벤 교향곡 5번 C단조 작품 67 운명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 들으셨습니다. 구스타브 두다메리 지휘하는 베네수엘라 시몬 볼리바르 유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그때는 이 유스 젊은 청소년 오케스트라로 활동하던 그때는 우리들의 운명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랐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젊지 않은 이제는 시몬 볼리바르 오케스트라로 활약하고 있는 또 이 음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구스타브 두다멜이 얼마나 훌륭한 또 열매를 심었는가 씨앗을 심었는가 그리고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걸 보게 됩니다. 함께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두다멜과 또 음악인들 생각하면서 들었네요. 가정음악으로 오셨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떠오르시면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9310으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콩 KBS 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사연 신청곡이 당일 방송은 어려워도 가급적 빠른 주말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사연 주신 분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에서 지원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헤닉 비엔니엽스키의 레전드 작품 17 준비했습니다. 당시에 비엔니엽스키는 엄청난 위르투오소 연주자였는데 폴란드 출신의 연주자를 영국 런던에 있는 여인의 가족들은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낱 떠돌이 연주자로 생각했는지 모르는데요. 아무튼 그 사랑하는 여인, 그녀의 아버지 결혼 반대에 대해서 이 헤닉 비엔니엽스키가 그 가족들을 연주에 초대해서 이 곡을 들려주죠. 이 곡을 들은 아버지는 비엔니엽스키의 마음을 보게 되고 그 진정성을 보게 되고 결혼을 허락하게 됩니다. 대체 어떤 곡이길래 들어보시면 압니다. 비엔니엽스키 레전드 작품 17 안소피 무터의 바이올린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헨릭 비니어스키의 레전드 작품 17 들으셨습니다. 안네소 비무터의 바이올린,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5438 쓰는 분입니다. 일본의 한적한 소도시에서 셀프 효도 여행 중입니다. 아, 이렇게 여유 있게 음악을 즐길 수 있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시면서 뭐든지 셀프가 좋아요 그러셨어요. 아, 그러니까 스스로 효도해 주는 이 없어도 내가 효도를 받으리라, 나 스스로를 좀 위해 주리라, 뭐 이런 여행 중이시군요. 야, 혼자만의 여행일 것 같은데 잘 즐기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상수님, 하다 보니 누군가의 지아비가 되어 있었고, 헉 하다 보니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진 가족들과 지금은 떨어져 살고 지낸 지 제법 됐는데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그립습니다. 아, 혹시 그 소위 기러기 중이신가요? 아무튼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음악가는 쇼팽과 슈베르트인데 이 쇼팽의 폴로네즈 22번을 저의 소개로 들을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한 토요일 오전이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 이 그리운 마음, 가족을 향한 그리운 마음과 외로움을 음악이 좀 채워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수님의 신청곡 쇼팽 안단테 스피아나토와 화려한 데폴로네즈 작품 22 준비했습니다. 오늘 연주는 쇼팽 시대에 제작된 1849년형 에라르 피아노로 연주됩니다. 포르테 피아노인데요. 넬슨 괴르네가 연주하고요. 프란스 브리헨이 지휘하는 18세기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프레데릭 쇼팽, 안단테스 피아나토와 화려한 데폴로네즈 작품 22, 포르테 피아노 연주 넬슨 괴르너였고요. 프란스 브리헨이 지휘하는 18세기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일반 지금 모던 피아노하고는 사뭇 다른 그런 포르테 피아노의 음색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리우스 미오의 스카라무슈 작품 165 준비했습니다. 전곡 들으실 텐데요. 스카라무슈는 고대 이탈리아 희극에서 좀 허세 있는 익살스러운 광대를 뜻합니다. 전곡 세 곡입니다. 첫 번째 곡 비프, 활기차게, 두 번째 곡 모델의 온화하게, 세 번째 곡 브라질의 리듬, 무브먼트 삼바, 삼바의 움직임으로 듣겠습니다. 사비네 마이어의 클라리넷, 라르스 포그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자비네 마이어의 클라리넷, 라르스 포그테 피아노 연주로 다니엘스 미오의 스카라무슈 작품 165 들으셨습니다. 아, 에너지 넘치는 그런 연주였는데요. 첫 번째 곡 활기차게, 두 번째 곡 온화하게, 세 번째 곡 브라질의 리듬, 무브멍트 삼바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입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클래식 음악사에서 이번 주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간단하게 짚어보고 관련된 음악을 들어보는 시간, 달력 속의 클래식입니다. 먼저 오늘은 주 전반부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있었던 일들 알아보겠습니다.

1911년 5월 18일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뉴욕 체류 중에 편도선염으로 고생하다 세균성 신내막염 진단을 받은 그는 고향 빈으로 돌아와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50세의 나이로 삶을 마감하는 최후의 순간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모차르트, 모차르트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1954년 5월 19일에는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작곡가 찰스 아이브스가 뉴욕의 자택에서 80살의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작곡가이자 보험사 사장으로 누구보다 바쁜 삶을 살았던 찰스 아이브스는 일상의 소리를 넘어 세상의 모든 소리를 음악으로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소리를 주제로 한 우주 교향곡을 미완성으로 남긴 채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896년 5월 20일 비르투오소 피아니스트이자 로베르트 슈만과의 낭만적인 러브스토리를 남겼던 클라라 슈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1819년에 태어난 그녀는 9살에 피아니스트로 데뷔했고 아버지를 상대로 법정 소송까지 한 끝에 슈만과 결혼했죠. 결혼한 후에도 연주를 이어가면서 60년 넘는 세월을

무대와 함께했습니다. 클라라 슈만의 곡입니다. 세계의 로망스 작품 22 중에서 3번 열정적으로 빠르게, 바이올린의 엘레나 우리우스테, 피아노의 이사타 카네메이슨의 연주입니다. 그리고 슈만이, 클라라 슈만이 편곡한 로베르트 슈만의 미르테의 꽃 1번 헌정, 오늘 클라라 슈만의 편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사타 카네메이슨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클라라 슈만이 편곡한 로베르트 슈만의 헌정 들으셨습니다. 결혼식 전날 로베르트 슈만이 클라라 슈만에게 선물한 음악집 가운데 한 곡이었습니다. 이사타 카네메이슨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클라라 슈만의 세계 로망스 작품 22 중에서 3번 열정적으로 빠르게 엘레나 우리오스테파는 이사타 카네메이슨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참 도대체 말러는 왜 눈을 감기 직전에 모차르트 모차르트 이렇게 외치고 세상을 떠난 것인가? 선망 증상이었을까? 아니면 하지 못한 이야기였을까? 참 궁금해지는데요. 생애 말년에 말러는 모차르트 작품을 참 많이 지휘했다고 합니다. 편도선염을 얻게 된 미국 체류기간 중에 1910년 11월 카네기 홀에서 열린 뉴욕 필과의 공연에서 모차르트 교향곡 40번을 연주했죠. 당시 말러는 오케스트라 편성이 모차르트가 살았던 시대에 비해서 훨씬 커졌다. 이걸 고려해서 악기의 숫자를 늘리고 악기 배치도 바꾸고 또 늘어난 현악기 숫자에 비례 목관악기 숫자도 조정을 했습니다. 이런 말러 개정판은 시대 흐름을 적절하게 반영했다는 호평, 또 모차르트 음악의 본질을 흐렸다는 비평을 동시에 받기도 했어요. 이 개정판을 만들면서 큰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죠. 그래서 모차르트가 아니었을까 짐작을 하게 되는데요. 20세기 이후 피터 티보리스, 브루노 발터 이런 지휘자들이 말러가 수정한 버전으로 모차르트 교향곡을 연주했습니다. 오늘은 말러의 제자인 브루노 발터가 지휘하는 1956년 실황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전에 미국의 위대한 작곡가 찰스 아이비스의 멋진 제목이죠. 대답 없는 질문 Unanswered Question, Franz Verdmest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의 연주로 들으시고 모차르트 교향곡 40번 G단조 퀘르 550 말러의 개정 버전입니다. 1악장 알레그로 몰토 브루노 발터가 지휘하는 빈 필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70년 전 연주했습니다. 1956년 빈 무직페라인 실황으로 들으셨어요. 모차르트 교향곡 40번 G단조 쾌유 작품 번호 550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몰토 브루노 발터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찰스 아이비스의 대답 없는 질문 The Unanswered Question 프란츠 벨소메스트가 지휘하는 역시 빈 필의 연주였습니다. 달력 속의 클래식 내일 이 시간 주 후반부에 있었던 음악사의 길이 남을 이야기들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세요.

참 익숙해진다는 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토요일 이 시간에는 팝 클래식 들었었는데 뭐 이런 생각 오늘 하고 기다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 구제일님께서 이런 사연을 주셨는데요. 금요일 오후 시간에 해가 넘어가는 시간 듣는 음악으로는 최고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 퇴근하기 전에 가끔씩 듣고 있는데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네요 하시면서, 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퇴근하시는, 일하시는 분이군요. 아무튼 저희 팝클래식 요 7탄을 들으시고 사연 올리신 것 같았어요.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전해드렸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제 팝클래식 8탄 준비했습니다. Shape of My Heart 그리고 Tears in Heaven 이렇게 두 곡을 준비했는데요. 이 곡 Shape of My Heart는 영화 레옹 엔딩 크레딧에서 스팅의 노래로, 또 기타 리프가 아주 인상적으로 남았던 그거 오리지널 음원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오늘 도미닉 밀러의 기타 연주를 준비했는데, 스팅의 기타리스트로도 유명한 도미닉 밀러가 오늘 전해드릴 버전은, 도미닉 밀러가 바흐, 베토벤, 슈베르트 이런 클래식 음악을 직접 클래식 기타를 위해서 편곡하고 연주한 그의 크로스오버 음반 Shapes에서 준비했습니다. 이 음반에 스팅이 또 피처링을 해서 또 밀러의 연주와 스팅의 음색 느끼실 수 있는데, 오리지널 그 OST랑 비슷하지만 확실히 다릅니다. 클래식 기타 음색이 강하고 현악 오케스트레이션이 아주 멋지게 펼쳐져서 이 클래식 FM 애청자분들에게도 참 편안하게 다가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곡 그리고 에릭 클랩튼의 Tears in Heaven은 독일의 보컬 앙상블 디 싱포니커의 아카펠라 연주로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데이 싱포니커의 아카펠라 연주로 Tears in Heaven 들으셨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Shape of My Heart, 도미닉 밀러의 기타, 스팅의 노래였습니다. 샵 9310으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십시오. 사연 신청곡이 당일 방송은 어려워도 가급적 빠른 주말에 선곡하고 있고요. 콩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은 무료로 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에서 지원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5935 쓰는 분입니다. 동생 시험장에 데려다 주느라 오랜만에 고등학교에 와봅니다. 밝은 아침 햇살 아래 텅 빈 운동장, 나무 그늘 아래 커피 한 잔 마시며 듣습니다. 편안한 목소리, 좋은 선율, 향긋한 커피향, 행복합니다. 하셨어요. 슈만의 트로이메라이 들려주세요 하시면서, 아, 뭐 이렇게 휴일 텅 빈 운동장은 뭐 진리죠, 진리. 게다가 나무 그늘, 커피, 음악, 아, 더할 나위 없는 시간에 머무셨군요. 준비했습니다. 청하신 곡 커피 한 잔 보내겠습니다. 1213 쓰는 분, 90세 어머니 모시고 드라이브 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이지만 가면서 차 안에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좋아하시는 슈만의 아름다운 5월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셨어요. 오늘은 어디에 계신지, 어머님과 함께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머님이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213 쓰는 분께도 커피 한 잔 보내겠습니다.

휴먼 어린이 전경 가운데 트로이 메라의 블라디미르 호로비츠의 꿈결 같은 연주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슈만 시인의 사랑 작품 48 가운데 아름다운 5월에 테너 프리츠 분달리히 후베르트 기센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5월도 꿈결처럼 재빠르게 지나가겠죠? 아직 5월이고 아직 토요일입니다. 알렉산더 스크리아빈 6개의 전주곡 작품 13 오늘은 2013년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 우승자인 피아니스트 바딤 콜로덴코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피아니스트 바딤 콜로덴코의 연주로 알렉산더 스크리아빈 6개의 전주곡 작품 13 감상하셨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듣고 계십니다. 한 달에 한 명의 음악가를 선정해 우리 시대 거장들의 다채로운 삶과 음악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 신음악가 사전 우리 시대 거장을 듣다입니다. 올해 5월에 만나보고 있는 음악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살아있는 클래식 알리기 앞장서고 있는 클래식 스타 바이올리니스트 레이첸입니다.

연주 외에 가장 흥미로운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공연장의 문을 걸어 잠갔던 2020년, 무대가 사라진 레이첼은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죠. 언제 다시 청중을 만날 수 있을까? 기약 없는 불안한 시간을 그냥 공허하게 보낼 수 없었던 그는 뭐라도 해보자 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마음으로 집에 머물고 있을 연주자들을 온라인으로 모아보기로 한 거예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공연이 중단된 이 시간은 마음껏 연습하고 새로운 작품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레이첼은 집에서 연습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로 합니다. 어떤 곡을 연습하는지, 어떤 부분을 어떤 식으로 연습하는지, 또 연습 후에는 연주가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 아낌없이 보여줬죠. 그리고 다른 연주자들도 서로의 연습 방법을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토닉이라는 이름의 어플리케이션을 고안한 레이첼은 같은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 나를 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헬스장에 가고 학교에 가는 거예요. 고립된 상황에서도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전 생각했습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함께 연습하고 있다는 걸 보고 또 느끼게 되면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된 듯한 감각이 되살아나죠. 레이첼이 만든 어플리케이션은 고립의 시간을 소통의 시간으로 바꾸어주면서 연주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휴대폰으로 누구든지 원하는 시간에 편리하게 접속하고 자신만의 가상의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연습하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스스로 정해둔 연습 시간과 횟수를 모두 채우면 마치 게임을 하는 것처럼 레벨이 올라가면서 재미있는 성취감도 맛볼 수 있었죠. 그리고 원한다면 이 모든 과정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풀리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동료들의 연습 노하우를 얻기도 합니다. 변하는 환경과 상황에 맞춰 연주자들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면서 사업가로도 변신한 레이첼, 이 모든 시도의 궁극적인 목표를 한 단어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제가 추구하는 가치, 단순합니다. 바로 연결입니다. 연습은 꼭 필요하지만 더없이 개인적이고 때로 고립감을 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여정 속에 아무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과정은 무대 공포증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레이첼의 연주, 타르티니의 바이올린 소나타 G단조 악마의 트릴 전악장 전해드립니다. 1악장 라르게토, 2악장 알레그로 에너지코, 3악장 알레그로 아사이, 레이첼의 바이올린, 노린 폴레라의 피아노입니다.

타르티니의 바이올린 소나타 G단조 악마의 트릴 전악장 레이첸의 바이올린 노린 폴레라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동우, 작가 정준, 전 신윤주였습니다.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0: 대한민국 클래식의 미래 KBS와 한국전력의 문화예술 파트너십 제33회 KBS 한전음악 콩쿠르가 오는 6월 개최됩니다. 피아노, 현악, 관악, 성악 4개 부문에 걸쳐 펼쳐지는 이번 경연은 만 35세 이하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소상자에겐 최고 1,000만 원의 상금과 KBS 교향악단 협연, 국내외 마스터 클래스 등 특전이 주어집니다. 참가 신청 접수는 5월 11일부터 6월 5일까지이며 참가 요강 및 접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S 한전음악 콩쿠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33회 KBS 한전음악 콩쿠르 꿈과 패기가 가득한 젊은 음악인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이 행사는 한전 KPS, 한전 KDN, 한전 기술이 함께합니다.
1: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우화는 누구나 어릴 적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죠. 빠른 토끼는 방심하다 잠이 들고, 그래서 느리지만 성실한 거북이가 이긴다는 교훈으로 우리는 익숙합니다. 그런데 토끼는 원래 포식자를 피하기 위해서 낮 동안 짧게 나누어서 선잠을 자는 동물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쩌면 동화 속 토끼는 게으르거나 방심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정말로 졸렸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판단하는 일은 쉽지만 이해하는 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죠. 누가 더 빠른지, 누가 더 성실한지를 가리는 것만큼이나 서로의 박자와 에너지를 한 번쯤 헤아려보는 것, 어쩌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 가운데 파파파파파파 파파게나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바리톤 올라프 베어, 소프라노 에발린트의 노래,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아, 언제 들어도 참 기분이 좋아지는 음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토끼처럼 빠르고 순발력 있는 스타일이신가요? 아니면 거북이처럼 다소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반드시 끝장을 보고야 마는 편이신가요? 궁금해지네요. 5월 23일 토요일 KBS 음악실 문을 열었습니다. 인터넷콩, 모바일콩 참여는 무료이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있습니다. 음악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 글 남겨주시는 건 무료입니다. 이제 여러분 기다리고 있으실 인기 코너죠. 토요일 코너 게이승의 음악 허물기 준비하겠습니다. KBS 클래식 FM, KBS 음악실 듣고 계세요.

명작과 범작을 가리는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더 많은 음악을 더 깊이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음악학자 게이승 한양대학교 교수와 함께하는 음악 허물기.

0: 음악학자 계희승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음악가 중에서도 토끼 같은 스타일 있고 좀 이제 약간 시간이 걸리지만 네, 네, 반드시 네. 이루고야 많은 음악가도 있고 그럴 텐데.
1: 맞는 것 같아요.
0: 네네. 네. 네. 개인적으로 어떤 음악가들에게 끌리시는 편이세요?
1: 저는 뭐 그 음악가의 성향을 보고 이렇게 뭐 끌리거나 말거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0: 네네.
1: 뭐 작곡가를 예로 들면 전 그냥 음악 듣고
0: 음악 자체로.
1: 네. 네. 네. 그 좋으면 계속 듣고 더 안 들어도 될 것 같으면 그만 듣고.
0: 네. 네. 저의 다소 황당한 질문에 이렇게 현답을 해주셨습니다.
1: 매우 침착하게 답을 했죠.
0: 역시. 오늘은 어떤 곡을 그럼 들어보나요? 오늘 누구를 만나보나요?
1: 네, 오늘도 19세기 독일 작곡가 에드와르트 프랑크의 실내악 준비했어요.
0: 네네.
1: 지난주에 현악 4중주 들어봤는데 오늘은 현악 5중주 준비했습니다.
0: 현악 편성에 여러 작품들을 남겼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6중주도 있고요.
0: 예.
1: 네. 이 5중주는 뭐 잘 아시겠지만 악기 편성에 따라서 크게 이제 두 부류로 나뉘죠. 그래서 뭐 모차르트나 브람스가 이제 자주 사용한 비올라 2대 현악 5중주 있고 네. 아니면 슈베르트 같은 작곡가 뭐 이제 유명한 시장초 5중주 같은 첼로 2대인 5중주 있고 프랑크의 두 5중주 두 개 썼는데 둘 다 전자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비올라 2대.
0: 비올라.
1: 네. 비올라 2대가 만들어내는 이 두텁고 따뜻한 음색이 이 편성의 매력인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이걸 더 선호합니다.
0: 그러시군요.
1: 이 편성을.
0: 예.
1: 오늘 감상할 작품 역시 이제 이 편성의 가능성을 충분히 활용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0: 알겠습니다. 비올라가 두 대인 현악 5중주 편성입니다. 어떤 걸 감상해 보나요?
1: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한 작품만 준비했어요.
0: 네.
1: 그래서 5중주 2번 시장초 준비했습니다.
0: 예.
1: 이 1870년 무렵에 작곡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실제 출판은 이제 그로부터 거의 한 30년 뒤 그 1897년에 출판이 됐어요.
0: 지난주에도 한 20몇 년 차이가 있었던
1: 맞습니다.
0: 것 같은데
1: 맞습니다. 네.
0: 네. 이번에는 30년.
1: 네. 그리고 심지어 97년이면은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없을 때예요. 그래서 네, 사후 출판된 작품이고요.
0: 그렇군요.
1: 네, 아들이 또 작곡가예요. 그래서 그 리하르트 프랑크가 아버지의 이제 이 유고를 베를린의 출판사에 넘겨서 이제 좀 이렇게 알리고 싶어서 그 굉장히 뒤늦게 출판된 작품입니다.
0: 네.
1: 작품은 이제 출판이 되어야 이제 그 순간부터 음악사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이 작품은 뭐 이제 태어난 지 한 30년 지나서야 어떤 공적 삶을 시작한 셈이겠죠.
0: 그러네요.
1: 1악장 먼저 이제 들어볼 텐데요. 13분 정도 되는 대규모 악장이거든요. 어떤 평론가는 이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8번 유명한 그 비창 2악장 너무나 유명한 아다지오 칸타빌레 선율 있잖아요.
0: 예.
1: 그게 변형된 형태로 드러난다라고 이렇게 뭐 쓰기도 했는데.
0: 그래요.
1: 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전 잘 모르겠고요.
0: 네.
1: 하지만 또 그렇게 들으실 수도 있으니 뭐 네. 이건 이제 각자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청취자 여러분께서 직접 판단해 보시길 네. 바랍니다. 지금 음악 보내드릴게요. 에드와르드 프랑크의 현악 5중주 2번 가운데 1악장 알레고로 바이올린의 크리스티안의 에딩어 타실로 카이저 비올라의 라이너 킴슈테트 그리고 우베 마르틴 하이베르 첼로의 카타리나 메흘러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에드와르트 프랑크의 현악 5중주 2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감상하셨습니다. 바이올린의 크리스티안의 에딩어, 타실로 카이저, 비올라의 라이너 킴슈테트, 우베 마르틴 하이베르크, 첼로의 카타

0: 카레나 맥흘러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서주에서 어쩐지 익숙한 선율이 싹.
1: 네, 굉장히 쓱.
0: 맞나?
1: 네, 네, 빠르게.
0: 들었던 것 같은데.
1: 네.
0: 그 순간이 있었는데 그게 베토벤 비창 2악장과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1: 네.
0: 아, 이 구간이었구나 하면서
1: 네,
0: 고개를
1: 네.
0: 끄덕이며 저는 재미있게 들었어요.
1: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네. 말씀도 드렸지만
0: 왜 그렇게 안 생각하세요?
1: 아니 그렇게 따지면 저는 그 모든 작곡가의 작품에서 그 이전 작곡가의 선율 찾을 수 있습니다.
0: 아.
1: 그리고 뭐 설령 네. 그게 사실이라고 한들 뭐 그래서 뭐 그 어쩌라고 그게 이 작품을 듣는데 핵심인가 뭐 생각해보면 이제 아니거든요.
0: 핵심이 아니니까.
1: 네.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제 생각입니다. 그냥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명 이제 부인할 수는 없죠. 그 너무나 비슷한 이제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0: 살짝 맞아요.
1: 네. 근데 이제 정말 그게 작정하고 한 거라면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것도 아주 익숙하게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아주 대놓고 뭐 이거 베토벤이에요 뭐 이러지 않고 이렇게 이거 베토벤인가 싶을 때쯤에 이미 막 지나가는
0: 네,
1: 음악이
0: 네.
1: 진행되고
0: 네.
1: 있으니 지난주에도 사실 저희 현악사중주 들을 때 이 바흐 한번 이렇게 깜빡이고 뭐 지나갔다
0: 깜빡이고
1: 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뭐 그렇게 그런 이야기 했었죠. 그리고 저는
0: 네.
1: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0: 네.
1: 얘기했었지만
0: 네.
1: 오늘도 이제 말하자면 베토벤이 뭐 한번 깜빡이고 지나간 셈이겠죠. 그런데 뭐 이게 정말 이제 의도를 한 거라면 뭐 그런 거

0: 설득할 만한 네, 네. 설명이 네. 있어야 하니까요.
1: 그래서 그거는 뭐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큰 부분은 역시 청자의 몫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저 같은 청자는 듣고서 별로 그렇게 주목하지 않고 네, 네. 그걸 주목하게 만드는 작곡가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그걸 주목한 방식, 주목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인용을 하는 작곡가들이 있지만 네. 그 지난주와 그다음에 오늘 이건 난 잘 모르겠다.
0: 뭐. 중요하지 않다.
1: 네, 네.
0: 글이
1: 네,
0: 그 정, 중요하지 않다.
1: 네, 그 정도입니다.
0: 알겠습니다.
1: 이어지는 2악장, 안단테 악장인데 이것도 좀 들어볼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의 백미로 꼽는 악장이고요.
0: 아, 그래요?
1: 그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 이 예상치 못한 화성 진행이 쉴 새 없이 이어지거든요.
0: 네.
1: 그 저도 이 악장 처음 들었을 때, 이 사람 뭐지? 뭐 이런 생각 들었고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이 작품 그 작곡 연도를 제가 다시 확인해 볼 정도로 이 1870년대래매
0: 네.
1: 이래도 돼? 뭐 생각이 들 정도로 와 이거 되게 이상한데 네네. 싶은데 말은 돼서 너무 들으면 계속 들으면 야, 계속
0: 말이 되는군요.
1: 계속 좋다 좋다 이러면서 듣지만 이상하다. 그래서 자꾸 그 분명 아는 맛인데 이 맛이 이렇게 시작했나 뭐 이런 그런 경험을 하게 그런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이 겉으로는 아주 느리고 평온해 보이는 그런 악장이지만 속으로는 그 끊임없이 뭔가 이렇게 안에서 들끓고 있는 색깔을 바꾸면서 이동하는 악장인데 뭐 한번 들어보시죠.
0: 개쌤을 사로잡은 악장이네요.
1: 너무 그냥 좀 그 신기했어요.
0: 신기한. 네. 들어보겠습니다. 에드와르드 프랑크의 현악 5중주 2번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역시 바이올린 크리스티안의 에딩어, 타실로 카이저, 비올라 라이너 킴슈테트, 우베 마르틴 하이베르크, 첼로 카타레나 메흘러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0: 19세기 독일 작곡가 에드와르트 프랑크의 현악 5중주 2번 가운데 2악장 안단테 감상하셨습니다. 크리스티안의 에딩어, 타실로 카이저의 바이올린, 라이너 킴슈테트, 그리고 우베 마르틴 하이베르크의 비올라, 카타리나 메흘러의 첼로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겉은 조용한데 속이 부산스럽다고 해야 하나요?
1: 네.
0: 안에 많이 들어있어요.
1: 네, 맞아요. 네.
0: 그러면서도 억지스럽지 않고
1: 네.
0: 피곤하지 않은
1: 그게 뭐 능력인 것 같아요.
0: 네.
1: 그 정말 능력자는 이제 그런 게 티가 안 나야 되겠죠.
0: 그렇죠.
1: 네. 네. 그리고 이 프랑크의 이제 화성 운영이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9세기 후반 독일 실내악 이 시대 그 흐름을 생각하면 그 정말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둘 중 하나거든요. 이 시대 이 시기이면 그 바그너처럼 막 이 반음계를 극단적으로 극한까지 막 밀어붙이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리스트처럼 조성 감각 자체를 막 뒤흔들거나 뭐 이럴 것 같은데 그 겉으로는 그 맨델스존적인
0: 그렇죠.
1: 명료함 안에서 또 그 안에서 굉장히 그 섬세한 색채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화성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시대 기준의 귀로 들으면 썩 익숙한 그런 운용은 아니어서
0: 네.
1: 좀 뭐지 이렇게 들렸을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좋게 얘기하면 이제 뭐 굉장히 독창적인 거고 좀 거칠게 표현하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뭐 있었을 거고 지금도 뭐 있을 것 같은데 뭐 잘 모르겠을 때는 사실 계속 듣는.

0: 최고입니다.
1: 그래서 정답입니다.
0: 네, 그래서 3악장과 4악장도 이어서 감상하겠습니다.
1: 네.
0: 3악장은 미뉴에트로 표기되어 있지만 미뉴에트라고 하기엔 좀 굉장히 들뜬 기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성격은 이제 스케르초에 가까운 악장이고요. 4악장은 또 주제와 변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지난주에도
0: 네,
1: 마지막 악장이 주제와 변주였죠.
0: 네. 그래서 지난주 4중주 피날레, 오늘도 변주 피날레인데 근데 이제 5중주 4악장 이 작품의 이 주제와 변주, 변주는 총 10개의 변주로 되어 있어서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1: 예. 규모 얘기하셔서 말인데 악기 한 대가 더 추가됐을 뿐인데 비올라 한 대가 추가됐을 뿐인데 지난주 현악 4중주보다 훨씬 더 풍성해요.
0: 그렇죠. 놀랍죠.
1: 네.
0: 그리고 그게 제가 비올라 두 대 현악 5중주를 조금 더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첼로 두 대 현악 5중주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주는 풍성함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풍성함이 있는데 저는 이제
1: 맞아요.
0: 비올라 두 대로 되어 있는 현악 5중주가 그냥 높은 음역대부터 낮은 음역대까지 그 골고루 꽉 채워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1: 맞아요. 가운데가 꽉 밀도 있는 느낌. 좋습니다. 에드와르트 프랑크의 현악 5중주 2번 가운데 3악장 미뉴에토 알레그레토 4악장 안단테 콘 바리아치오니 바이올린 크리스티안의 에딩어 타실로 카이저 비올라 라이너 킴슈테트 우베 마르틴 하이베르크 첼로 카타리나 메흘러 다섯 사람의 5중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0: 에드와르트 프랑크의 현악 5중주 2번 가운데 3악장 미뉴에토 알레그레토 4악장 안단테 콘 바리아치오니 크리스티안의 에딩어 타실로 카이저의 바이올린 라이너 킴슈테트 우베 마르틴 하이베르크의 비올라 카타리나 메흘러의 첼로 연주로 감상해 보았습니다. 와 이렇게 현악 5중주 2번을 전곡을 다 감상해 보았고요. 네. 4악장은 변주가 하나씩 쌓일 때마다 주제의 다른 얼굴이 드러나는 부분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첫 주제의 모습이 더 분명해지는 양상이었어요.
1: 네, 맞아요. 그 변주라는 형식이 뭔지 사실 생각해보면 이 주제에 숨어있는 가능성을 하나씩 꺼내서 보여주는 해석 작업인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주제를 이렇게도 들을 수 있고 이렇게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갑자기 저 학부 때 들었던 미학 수업 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그 이제 그 선생님 말을 좀 굉장히 거칠게 하시는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 첫 시간에 그 항상 이렇게 머그컵을 들고 다니셨는데
0: 네.
1: 그 책

0: 책상 앞에 머그컵을 딱 내려놓으시고 너희들은 이 컵이 그냥 머그컵으로만 보인다면 너희들은 이 학교에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술하는 사람들은 어떤 예술이 됐건 이 음악을 예로 들면 그 음악을 한 가지 방식으로만 계속 듣는데 만족할 수 있고 거기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건 예술가로서의 자질은 부족한 거다. 뭐 이제 이런
1: 맞네요.
0: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그 뭐 1학년이었는데 오씨 난 저 컵으로 보이는데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했던 기억이 있지만 그 변주가 사실 그런 거거든요. 남들은 이렇게밖에 못 듣지만 나는 이렇게도 듣고 이렇게도 들어. 그걸 지금 10번을 보여준 거잖아요.
1: 네, 네.
0: 그래서 그리고 그게 효과적이었다면 뭐 잘한 거죠.
1: 네, 네.
0: 2주에 걸쳐서 프랑크의 실내악 두 곡 들어봤는데 이 작곡가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면 사실 뭐 세월에 맞추지 않기를 선택한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세월에 맞추지 않기를 선택했다.
0: 네, 왜냐하면 이 시기 생각해 보시면 바그너 같은 작곡가가 막 그 반지 시리즈 막 완성해가고 있었고 브람스 막 교향곡 1번 세상에 내놓고 있었고
1: 네.
0: 이랬던 시기였는데 프랑크는 여전히 그 어떤 맨델스존의 명료함, 뭐 베토벤의 구조, 바흐의 엄숙함 이 사이에서 자신의 언어를 다듬고 있었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그 누군가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고 시대에 뒤처졌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시대의 유행을 쫓지 않으면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1: 그렇죠.
0: 찾으려고 했던 사람 네. 이렇게 평가를 할 거란 말이에요.
1: 네.
0: 뭐 이제 평가는 듣는 사람의 몫이지만 중요한 건 출판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을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1: 그렇죠.
0: 근데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들을 수 있게 됐거든요.
1: 네.
0: 그래서 분명한 건 들으면 들을수록 좀 궁금해지는 작곡가.
1: 네.
0: 그래서 다음 주에도 들고 올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1: 너무 좋습니다.
0: 다음 주에도 꼭 네. 함께 하시죠.
1: 지난주보다 오늘 훨씬 더 가까워졌어요. 다음 주에는 마음의 문이 더 활짝 열릴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음악학자 게이승 한양대학교 교수와 함께한 게이승의 음악 거물기 토요일 코너 보내드렸고 KBS 음악실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내일 뵙죠. 윤수영이었습니다.

KBS 클래식 FM은 5월에도 특별한 공연 실황을 중계방송합니다. 5월 28일 목요일 저녁 8시에는 예술의 전당 콘서트 홀에서 열리는 KBS 교향악단 제826회 정기 연주회와 함께합니다. KBS 교향악단은 이 공연에서 피아니스트 이혁 이호가 협연하는 플랑크의 두 대의 피아노 협주곡, 그리고 유엘 레비가 지휘하는 말러 교향곡 제6번 비극적을 연주합니다. 이어서 5월 2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서울시향 공연 실황을 방송합니다. 마르쿠스 슈텐츠의 지휘, 바이올리니스트 바딤 글루즈만의 협연으로 서울시향이 연주하는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에 이어 월턴의 교향곡 제1번을 전해드립니다. 5월 28일 저녁 8시 KBS 교향악단, 5월 29일 저녁 7시 30분 서울시향. 생생한 감동의 무대를 KBS 클래식 FM에서 전국에 중계방송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의 스페셜 DJ 아나운서 이윤정입니다. 이맘때 북극과의 식물들은 꽃을 피웁니다. 그런데 꽃봉오리가 서서히 열리는 꽃들도 있지만 붓꽃과의 노란 꽃 창포는 눈 깜짝할 사이 단 몇 초 만에 꽃이 활짝 핀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생물학자 베른트 하인리히는 자신의 책 모든 이야기는 숲에서 시작되었다에서 이 노란 꽃 창포를 관찰한 이야기를 풀어놓는데요. 소용돌이 모양으로 말려있던 꽃봉오리가 펼쳐지는 데 걸린 시간은 겨우 1초 남짓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짧은 순간 화려한 꽃잎을 펼칠 수 있을까? 이 생물학자는 꽃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설명하면서 저장된 에너지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꽃이 터지듯 피어나기 위해선 그만큼의 힘이 안에 쌓여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였죠. 햇살도 바람도 계절도 따라줘야겠지만 꽃 스스로 품어온 시간이 없다면 봉오리는 열리지 않을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눈 깜짝할 새 재능을 꽃피운 듯 보이는 사람도 알고 보면 봉오리 속에서 분투했던 시간이 있을 겁니다.

토요일 첫 곡 베토벤의 곡으로 생생클래식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교향곡 8번 F장조 가운데 2악장 알레그레토 스케르잔도 리카르도 샤이가 이끄는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아나운서의 휴가로 잠시 생생클래식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이윤정입니다. 이제는 조금 익숙해지셨을까요? 오늘 오프닝에서 붓꽃과의 노란꽃 창포 이야기 전해드렸는데 우리나라의 어느 블로거가 이 꽃이 피는 순간에 포착해서 공유해둔 걸 봤습니다. 정말 이게 순식간에 피는데 어디서 그 힘이 나왔을까 이 생물학자가 궁금해할 만하더라고요. 여러분께서도 순식간에 활짝 만개할 그날이 오기를 기원하면서 토요일의 생생클래식 시작해봤습니다. 주말에도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9310, 우물정 9310 번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시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콩으로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과 생생클래식 인스타그램도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 글 남겨주세요. 자, 이번에 준비한 곡은 이 두 분께 특별히 더 들려드리고 싶네요. 먼저 8185번 쓰시는 분. 다음 달 출산 앞둔 산모입니다. 한 달 남은 시점에서 설레기도 하고 또 잘 키울 수 있을지 걱정도 돼서 마음이 괜히 심란해지네요. 저와 아이에게 기운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음악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순산하셔서 누구보다 예쁜 아이와 멋진 하루하루 잘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9368번 쓰시는 분도 보내주셨거든요. 어깨가 뭉치고 머리가 무거울 때 피로를 풀만한 음악 부탁합니다 하셨는데 오늘 음악 들으시면서 어깨도 좀 펴시고요. 좀 바른 자세로 걸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두 분께 들려드릴 곡입니다. 모차르트의 흔히 케겔슈타트 트리오라고도 불리는 삼중주 곡이에요. 클라리넷과 비올라, 피아노 트리오 E플랫 장조, 쾌헬번호 498번 가운데 2악장 미뉴에토. 클라리넷 연주에는 파스칼 모라게스, 비올라는 블라드미르 멘델스존, 피아노 연주에는 프랑크 브레일리입니다. 그리고 요한 슈트라우스 1세의 라데츠키 행진곡 준비했습니다. 빈 소년 합창단이 노래합니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과 비올라, 피아노 트리오, E플랫 장조, 쾌헬 498번 가운데 2악장 미뉴에토 감상하셨습니다. 클라리넷 연주에는 파스칼 모라게스, 비올라는 블라디미르 멘델스존, 프랑크 브리엘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음악은 빈 소년 합창단의 노래로 들으신 요한 슈트라우스 1세의 라데츠키 행진곡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발트 토이펠의 곡입니다. 스페인 왈츠 작품 번호 236번. 빌리 보스코프스키가 이끄는 몬테카를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발트 토이펠의 스페인 왈츠 작품 번호 236번. 빌리 보스코프스키가 이끄는 몬테카를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 감상하셨고요. 다음은 글루크의 곡입니다. 정령들의 춤.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 감상하시죠.

두 곡 이어서 들었습니다. 헨델이 작곡하고 할보르센이 편곡한 곡이죠. 모음곡 7번 가운데 파사칼리아, 첼로 두엘로의 연주였고요. 앞서 들으신 곡 글루크의 정령들의 춤 들었습니다.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0: 친근한 클래식, 박지연의 생생 클래식.
1: 이어지는 주말 코너, 클래식계 최신 소식 전해드리는 주간 생클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일지 지금 시작해 볼게요.

클래식 음악계의 신선한 소식들을 여러분의 귀까지 빠르게 배송해 드립니다. 주간 생클. 오늘 세 가지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체코를 대표하는 클래식 음악 축제죠. 제81회 프라하의 봄 국제음악제가 지난 12일에 개막한 가운데 한국인 피아니스트 손세혁이 프라하의 봄 국제음악 콩쿠르에서 우승했다는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프라하의 봄 국제음악 콩쿠르는 194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만 30세 이하 음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콩쿠르는 매년 서로 다른 두 악기 부문으로 진행됩니다. 올해는 피아노와 플룻 부문 경연이 열렸는데 피아노 부문에선 손세혁이 1위, 중국의 왕즈 취안과 천시혜웅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고요. 플룻 부문에선 마일 메츠게르와 이리스 다베리오, 마틸드 알뱅 배송까지 총 3명의 프랑스 연주자들이 1위부터 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손세혁은 결선에서 프라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연주해서 1위에 올랐고요. 베렌 라이터상을 포함해 3개 부문의 특별상도 함께 수상했다고 하는데요. 피아니스트 손세혁, 이 이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별세 소식입니다. 영국 출신의 소프라노 펠리시티 로트가 영국 시간으로 지난 15일 7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은 국제적인 찬사를 받았던 최고의 소프라노 중 한 명이죠. 1974년 헨델의 오페라 톨로메오로 데뷔한 고인은 이듬해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 주역인 파미나 역으로 주목을 받았고요. 피가로의 결혼에 백작 부인 돈 조반니의 엘비라, 코지판 투테에서 피오르빌리지 역 등을 맡았습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들 뿐만 아니라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를 비롯해 슈베르트, 슈만, 브람스가 작곡한 가곡 해석에도 능했고요. 라벨과 프랑시스 플랑 등이 작곡한 프랑스 가곡에도 깊은 애정을 쏟았습니다. 고인은 79세 생일을 맞이한 지 일주일이 되는 날 암투병 끝에 눈을 감았는데요. 섬세하고 우아한 목소리로 기억되는 소프라노 펠리시티 로트. 그 목소리를 많은 이들이 그리워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소식인데요. 오는 7월 부산 콘서트홀 개관 1주년을 기념하는 페스티벌이 열릴 예정입니다. 7월 2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간 열리는 이 페스티벌에서는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과 말러 교향곡 5번, 또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 등이 연주되는데요. 첫날 공연에선 예술감독인 정명훈의 지휘 아래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부산시립 합창단, 울산시립 합창단과 함께 소프라노 이혜지, 바리톤 박주성 등이 무대에 올라서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을 선보입니다. 7일에 열리는 공연에선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가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한다고 하네요. 실내악 공연과 더불어 부산 출신 청년음악가 20명이 함께하는 무대도 볼 수 있는 부산 콘서트홀 개관 1주년 기념 페스티벌. 미리 축하를 전하면서 페스티벌이 성공리에 개최되길 기원해봅니다. 프라하 봄 음악축제에서 현지 시간으로 23일 토요일 오늘이죠. 트룰스 메르크와 클라우스 마켈라가 이끄는 오슬로 필하모닉이 드브로작의 첼로 협주곡을 연주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드브로작의 첼로 협주곡 비단조 작품 번호 104번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트룰스 메르크의 첼로와 마리스 얀손스가 이끄는 오슬로 필하모닉 연주입니다.

드브로자기의 첼로 협주곡 비단조 작품 번호 104번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토레스 메르크의 첼로와 마리스 얀손스가 이끄는 오슬로 필하모닉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주간 생클 오늘은 세 가지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제77회 프라하의 봄 국제 음악 콩쿠르에서 피아니스트 손세혁이 우승을 차지했다는 소식과 소프라노 펠리시티 로트의 별세 소식 그리고 부산 콘서트홀 개관 1주년 기념 페스티벌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우리 첼리스트 김태연이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결선에 진출해서 경연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우승자는 벨기에 시간으로 토요일 자정에 발표된다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하면 내일 아침입니다. 7시쯤이면 결과를 알 수 있겠네요. 첼리스트 김태현을 비롯해서 콩쿠르에 참가했던 우리 젊은 연주자들 모두에게 응원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펠리시티 로트의 노래 감상하시겠습니다. 먼저 레이날드 안의 르 로시뇰 데릴라, 라일락 사이의 나이팅게일, 그리고 폴의 레호즈 디스파한, 이스파한의 장미, 소프라노 펠리시티 로트의 노래와 그레엄 존슨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겠습니다.

레이날드 안의 라일락 사이의 나이팅게일과 포레의 이스파한의 장미, 소프라노 펠리시티 로트의 노래와 그레엄 존슨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5월 23일 토요일, 여러분은 지금 생생클래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음악이 주는 휴식으로 마음을 다독입니다. 생생 클래식.
1: 매일 낮 12시 생생 클래식.

두 곡 이어서 감상하셨습니다. 먼저 박정원님이 신청하신 엔요 모리코네 Once Upon a Time in the West, 앙드레 류가 이끄는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고요. 이어진 음악은 역시 신청곡이었는데 김환기님이 노년의 언덕에 서니 내 모든 삶이 짝의 희생이었음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게 되네요. 그대는 나의 날개 밑에 부는 바람, 이런 곡이 있는지요? 하셨는데 The Wind Beneath My Wings 말씀하신 것 같아서 로버트 본 피글리오의 하모니카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생생 클래식은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는 KBS 콩 애플리케이션으로 실시간 참여가 가능하고요. 문자 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또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과 인스타그램도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 편하게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글라주노프의 바이올린 협주곡입니다. 이 곡은 단악장처럼 연주되지만 사실은 3악장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안단테 소스테누토부터 알레그로까지 듣겠습니다. 바이올린에는 니콜라 베네디티, 키릴 카라비츠가 지휘하는 번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그라주노프의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번호 82번 가운데 안단테 소스테누토, 아니만도, 알레그로까지 들었습니다. 니콜라 베네데티의 바이올린, 키릴 카라비츠가 지휘하는 번머스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슈베르트의 즉흥곡 A플랫 장조 도이치 번호 899-4입니다. 에릭 루의 피아노 건반으로 함께 감상하시죠.

에릭 루의 피아노 연주로 슈베르트 즉흥곡 A플랫 장조 도이치 번호 899-4 들었습니다. 이어서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2번 B플랫 장조 작품 번호 83번 가운데 2악장 알레그로 아파시오나토 이고르 레빗의 피아노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이끄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 감상하시겠습니다.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2번 B플랫 장조 작품 번호 83번 가운데 2악장 알레그로 아파시오나토 들었습니다. 이고르 레빗의 피아노와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이끄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슈만의 세계의 로망스 작품 번호 94번 가운데 두 번째 곡 소박하게 진심을 다해 세 번째 곡 너무 빠르지 않게 듣겠습니다. 오보의 거장이죠. 알브레히트 마이어 마르쿠스 베커의 피아노 연주로 만나보겠습니다.

슈만의 세계의 로망스 작품 번호 94번 가운데 두 번째 곡 소박하게 진심을 다해, 세 번째 곡 너무 빠르지 않게 오늘의 끝곡으로 들었습니다. 오보의 거장 알브레히트 마이어, 마르쿠스 베커의 피아노 연주로 만나봤습니다. 5월 23일 토요일 생생클래식은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유라, 작가 장유림, 저는 아나운서 이윤정이었습니다.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대한민국 클래식의 미래 KBS와 한국전력의 문화예술 파트너십 제33회 KBS 한전음악 콩쿠르가 오는 6월 개최됩니다. 피아노, 현악, 관악, 성악 4개 부문에 걸쳐 펼쳐지는 이번 경연은 만 35세 이하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소상자에겐 최고 1천만 원의 상금과 KBS 교향악단 협연, 국내외 마스터 클래스 등 특전이 주어집니다. 참가 신청 접수는 5월 11일부터 6월 5일까지이며 참가 요강 및 접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S 한전음악 콩쿠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33회 KBS 한전음악 콩쿠르 꿈과 패기가 가득한 젊은 음악인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이 행사는 한전 KPS, 한전 KDN, 한전 기술이 함께합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명음반 매주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주의 신보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매된 음반 가운데 들어볼 만한 음반 3편에서 대표곡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지휘자 로린 마젤의 젊을 때의 초상입니다. 안토니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2단조 작품 번호 95 신세계로부터 로린 마젤이 지휘하는 베를린 방송교향악단의 1966년 레코딩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막스 브루흐의 스코틀랜드 환상곡 작품 번호 46 아르투르 그루미오의 바이올린 하인츠 발베르크가 지휘하는 뉴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1973년 레코딩 전해드립니다.

명인조 명반 오늘 첫 곡입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모음곡 G단초 바흐 작품 번호 995 원래 무반주 첼로 모음곡 5번 바흐 작품 번호 1011을 전용한 거죠. 홉킨슨 스미스의 류트 연주입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모음곡 G단조 바흐 작품 번호 995 무반주 첼로 모음곡 5번 바흐 작품 번호 1011을 전용한 그런 버전이었습니다. 사실 요한 제바스찬 바흐 시대에는 이미 류트는 지나간 악기였죠. 하지만 그 최후의 거장 질비우스 레오폴드 바이스가 바흐를 찾아오면서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류트의 매력에 흠뻑 빠진 바흐는 몇 곡 안 되지만 류트를 위한 곡을 직접 쓰고 또 편곡까지 한 기록이 있습니다. 홉킨슨 스미스의 류트 연주로 전해드린 오늘 명연주 명음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막스 브루크의 스코틀랜드 환상곡 작품 번호 46 정말 격조와 품위의 상징입니다. 아르투르 그리미오의 바이올린 하인츠 발베르크가 주연하는 뉴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1973년 레코딩입니다.

막스 브루흐의 스코틀랜드 환상곡 작품 번호 46, 아르투르 그루미오의 바이올린, 하인츠 발베르크가 주연한 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1973년 레코딩이었습니다. 이 전곡을 지르면서도 항상 품위를 잃지 않는 그루미오죠. 어떤 곡을 연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서 조반니 감바티의 곤돌리에라 밴노래 작품 번호 29, 알레시오 미돌리의 바이올린, 브루노 카니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조반니 감마티의 곤돌리에라 밴노래 작품 번호 29, 알레시오 미돌리에 바이올린, 브루노 카니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금주의 신보 코너로 넘어갑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로린 마젤입니다. 이 마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둘도 없는 그런 선물이 될 전집이 발매됐습니다. 히스토리컬 신보죠. 그동안 다 절판됐던 상황이었는데요. 이 오스트리안 엘로켄스 레이블에서 아주 잘도 모아놨습니다. 이 1966년 레코딩인데요. 1965년은 마젤에게 있어서는 아주 기억할 만한 한 해라고 할 수 있죠. 이 전임자인 프랜츠 프리차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이 마젤이 그 자리를 차지를 했습니다. 프리차이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쨌든 젊은 마젤

사실은 이 오케스트라, 그러니까 베를린 방송 교향악단을 이끌고 자신의 역량을 본격적으로 펼쳐보이게 됩니다.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당시의 연주, 지금 들어봐도 이 천재 신동지휘자의 실력을 그대로 감안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작품을 면밀히 해체해서 한 대 모은 다음에 정곡을 찌르는 그런 연주, 이 소름이 돋을 정도인데요. 그 당시에 레코딩한 모든 음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많이 알려진 곡이기 때문에 비교가 상당히 용이하리라고 생각해서 준비했는데요. 한번 젊은 마젤의 패기를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토닌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2단조 작품 번호 95 신세계로부터 로린 마젤이 주의하는 베를린 방송교향악단의 1966년 레코딩입니다.

안토닌 드보르자에게 교향곡 9번 2단초 작품 번호 95 신세계로부터 로린 마제리 주의하는 베를린 방송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가운데 A단초 QL310 준비했습니다. 한스 레이그라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볼프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A단조 쾌엘 310 한스 라이그라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명인 중 명음반 오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꽃에서 나는 향기는 꽃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작은 향기의 분자들이 섞여 이루어지고 그 조합은 꽃의 종류뿐 아니라 빛과 온도, 습도, 심지어 주변의 소리 같은 환경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주의 무중력 상태에서 피어난 장미의 향기는 어떨까? 그 장미향이 궁금했던 사람들이 28년 전 한 우주 왕복선에 장미 두 송이를 실어 보냅니다. 그렇게 지구로 전해진 우주에서 피어난 장미 향기는 그때까지 누구도 맡아보지 못한 신비스럽고 우아한 향이었죠.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빛이 다르고 중력이 다르고 꽃을 둘러싼 소리가 달랐기 때문일까요?

우주에서 핀 장미는 지구의 장미와는 또 다른 향기를 품고 돌아왔습니다. 같은 존재라도 어떤 환경 속에 놓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향기를 품게 된다면 낯선 장소와 새로운 만남, 익숙하지 않은 시간들 역시 우리 안에서 이전엔 없던 생각과 감정, 또 전혀 다른 자기만의 향기를 만들어주지 않을까요? 밖은 5월의 장미축제, 안은 나만의 향기의 축제로 이번 주말은 그렇게 향기로 채워지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5월 23일 토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 날개 위에 첫 곡 장미향이 가득한 왈츠곡으로 시작했습니다. 19, 20세기 오스트리아 작곡가 로베르트 슈톨츠의 들에는 마지막 장미가 피어나고 Auf der Heideblühen die letzten Rosen. 이 봄이 떠나버리는 게 아쉽듯이 마지막 장미가 피어나면서 결코 돌아오지 않는 청춘을 갈망하는 노래였습니다. 마리톤 토마스 햄슨의 음성으로 토요일 첫 곡 함께했습니다. 아니 벌써 이제 5월의 마지막 주만 남았다니. 아, 아쉬움이 섞인 탄성이 절로 나오네요. 아름다운 5월만큼이나 향기롭고 멋진 축제 같은 주말 꼭 만들어 가시길. 정말 5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장미를 노래한 곡들 좀 더 만나볼까요? 20세기 프랑스 작곡가입니다. 흐네드 위세요의 람무 데 호즈, 장미의 영혼 들어보시죠. 장미는 여인과도 같아서 아름다움, 부드러움, 눈물과 같은 장미만의 영혼을 지니고 있다는 가사의 노래입니다. 소프라노 멜로디 룰루디앙, 앙뚜안 팔록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프랑스 가고 두 작품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19, 20세기 작곡가죠. 가브리엘 포레의 넬, 작품 번호 18의 일이었어요. 그달 빛나는 태양 아래에 피어난 빨간 장미. 르꽁뜰일의 시 장미에 곡을 붙인 작품인데요. 연인에 대한 찬가이자 사랑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테너 시릴 뒤부아, 트리스탕 라에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프랑스 가곡은 르네드 뷔세의 작품이었습니다. 장미의 영혼. 소프라노 멜로디 룰루디 양이 불렀고요. 앙뚜안 팔록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다음 곡에 등장하는 사람 또한 장미만큼이나 아름답고 향기 나는 존재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는 멋있었어요. 멋져 보였어요. 처음 그를 봤을 때 세상은 태양빛으로 가득 찼죠. 그는 정말 멋졌어요. 꼭 안고 싶을 만큼. 추운 겨울날에도 내 꿈속에 그는 봄날이었죠. 20세기 영국 작곡가 스탠리 마이어즈의 He was beautiful. 영화 디어헌터의 음악 까바티나의 재즈 보컬리스트 클레오 레인이 가사를 붙인 노래입니다. 헤어진 연인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었는지 회상하면서 이별의 슬픔을 애절하게 노래하고 있죠. 소프라노 키리테 카나와 피아니스트 칼 도이웨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합니다.

사랑받는 영화 음악에 가사를 붙여서 편곡한 노래들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한스 짐머의 영화 음악 글래디에이터 인 파라디숨 천국에서였습니다. 영국의 보컬 그룹 블레이크의 하모니로 함께 했고요. 먼저는 스탠리 마이어스의 까바티나의 가사를 붙인 노래 He was beautiful 이었어요. 소프라노 키리타 카나와가 불렀고요. 피아니스트 카일 도이외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스티비 원더의 곡 Come Back As Your Flower. 오늘은 브라질의 보컬 트리오, 트리오 에스페란사의 하모니로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19세기 이탈리아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운명의 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막에 나오는 알바로와 가를로의 이중창 솔렌네 인퀘스토라 최후의 부탁이다. 이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죽음을 예감한 돈 알바로가 이 전우 까를로에게 자신의 비밀이 담긴 상자를 태워달라는 유언을 남기면서 함께 부르는 노래죠. 후에 까를로는 그 상자에 담긴 여동생 레오노라의 사진을 발견하면서 알바로가 아버지의 죽음을 초래한 원수이자 여동생의 연인임을 알게 되죠. 이어서 사막에 등장하는 레오노라의 아리아까지 감상하시겠습니다. 빠체 빠체 미오디오 신이여 평화를 주소서. 그 예기치 않은 아버지의 죽음 뒤에 수도원 근처 동굴에서 은신하고 있던 그녀가 기구한 운명과 사랑의 비극을 탄식하는 노래입니다. 테너 마리오 델 모나코, 바리톤에는 에토레 바스티아니니, 소프라노 레나타 테발디가 함께하고요. 프란체스코 몰리나리 브라델리가 지휘하는 로마 산타 치칠리아 음악원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주세페 베르디의 오페라 운명의 힘 중에서 두 곡의 노래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사막에 나오는 레오노라가 부르는 신이여 평화를 주소서였고요. 먼저는 산막에 등장하는 알바로와 까릴로의 이중창 최후의 부탁이다 였습니다. 테너 마리오 델 모나코와 바리톤 에토레 바스티아니니의 하모니, 소프라노에는 레나타 테발디였고요. 프란체스코 몰리나리 브라델리가 지휘하는 로마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종교 칸타타 눈뜨라 부르는 소리 있어, 바흐 작품 번호 140 중에서 합창 들어보시죠. 치온 활트 디 베슈터 징은, 시온은 파수꾼의 노래를 듣고, 볼프강 괴넨와인이 지휘하는 남독일 마드리갈 합창단과 콘서르티움 무지쿰의 연주입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종교 칸타타 눈뜨라 부르는 소리 있어 바흐 작품 번호 140 중에서 합창 감상하셨습니다. 시오는 파수꾼의 노래를 듣고 볼프강 괴넨바인이 지휘하는 남독일 마드리갈 합창단과 콘서르티움 무지큼의 연주였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오늘 만나실 작품 호아킨 로드리고의 노래입니다.

1938년 8월 호아킨 로드리고는 스페인 북부 산탄데르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스페인 제국 궁정의 기악 음악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 프랑스로 돌아가던 길에 산 세바스티안에 들릅니다. 훗날 그는 그곳에서의 일을 이렇게 회고하죠. 1938년 9월 저는 산 세바스티안에서 볼라르케 후작이 마련한 저녁 식사 자리에 기타리스트 레이노와 함께 초대받았습니다. 음식도 훌륭했고 와인도 꽤 괜찮았죠. 그때 레히노가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들어봐, 넌 기타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을 꼭 써야 해. 이건 내 평생의 꿈이야.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건 너의 소명이야. 난 최고급 리오하 와인 두 잔을 단숨에 들이키고는 외쳤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날 저녁은 내 인생에 오래 남은 즐거운 기억이 됐고 전쟁의 불안 속에 있던 유럽에서 잠시나마 평온을 가져다 줬습니다. 몇 달 뒤 파리 라틴 지구 생자크 거리의 작업실에서 난 협주곡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2악장 아다지오의 주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르륵 흘러나왔고 곧이어 3악장 주제까지 이어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난 작품이 이미 완성됐다는 걸 깨달았죠.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의 직감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1988년 로드리고가 편곡한 이 2악장 아다지오의 가사가 붙게 됩니다. 5월은 장미의 계절. 햇살 아래 장미들은 이미 활짝 피어나고 목련꽃은 타구스강의 맑은 물가로 고개를 기울인다. 밤이 되면 200년 된 공원에는 속삭임과 향기, 왕과 왕비의 그림자와 기타 소리가 되살아난다. 속삭임과 바스락거림, 바람에 실려오는 은은한 향기, 그리고 옛날 사람들의 그림자까지 함께 떠오르는 것만 같다. 한 화가는 마치 마법처럼 왕과 왕비, 황금과 보석, 화려한 축제와 아름다운 사람들, 그리고 자랑스럽던 궁정의 모습들을 그림 속에 남겨두었다. 멀리서는 기타 소리가 들려오고 숲을 사이에서는 만돌린과 피리 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함께 노래한다. 내 사랑, 난 아직도 이 나뭇잎 사이에서 당신을 찾고 있다. 행복했던 지난날의 기억들이 여전히 선명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둘 다 스무 살이었습니다. 이 장미가 만발한 아랑회즈 정원과 젊은 시절의 사랑과 추억을 불러내면서 원곡의 그리움을 시어로 다시 풀어낸 노래. 아랑회즈 나의 생각, 아랑회즈 마 빵세입니다.

대표곡 2악장 아다지오를 바탕으로 한 성악곡이었습니다. 아랑페즈 나의 생각, 메조소프라노 수잔 맨저, 샤론 이스빈의 기타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끝곡 또한 호아킨 로드리고의 가곡입니다. 아델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친구에게 향해 있다는 걸 알고는 상처받은 소녀 아델라의 슬픈 노래. 메조소프라노 베르나르다 핑크, 안토니 스피리의 피아노 연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나직하고 그윽하게 부르는 소리 있어. 나아가보니, 아, 나아가보니. 떨리는 베지 않는 꽃의 입김만이. 아, 찔림 없이 아픈 나의 가슴. 아, 안 올 사람 기다리는 나의 마음. 변형로 시인의 봄비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류마을 백승주입니다. 봄비 내리는 소리는 마치 누군가 부르는 소리 같아서 자꾸 나가게 되는데 보이는 건 꽃들 뿐이고 마음만 아프다고 했습니다. 꽃을 보는 것이 그저 즐거운 사람도 있지만 기다리는 사람이 오지 않는 봄, 비를 맞고 있는 꽃을 보면 오히려 마음이 찔리듯 더 아프다고 하네요. 장미를 볼 때에도 탐스러운 꽃송이만 보는 마음이 있고 그 가시에 찔린 것처럼 아픈 마음도 있겠죠. 오늘의 장미는 그 누구의 마음도 아프지 않게 하는 장미였으면 좋겠습니다. 류형선 작곡 방아타령의 주제를 빌려 청춘을 산책하다 오늘 첫 곡입니다. 이경현의 해금과 경기 가야금 앙상블의 연주입니다.

류영선 작곡 방아타령의 주제를 빌려 청춘을 산책하다. 이경현의 해금과 경기 가요금 앙상블의 연주, 오늘 FM 풍류마을 첫 곡이었습니다. 오늘 풍류마을은 변형노 시인의 봄비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봄에는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어떤 날씨여도 누군가 우리를 불러내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 부름을 따라서 길을 떠나보고 싶은 주말입니다. 매주 주말 이 시간에는 우리 음악과 함께 우리 땅 곳곳을 돌아봅니다. 그 길에서 만나다 시간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계절에 한창 아름다운 도심 공원들을 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에는 백만송이 장미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산에 조성된 공원인데요. 다양한 빛깔의 장미가 피어나서 지금 한창 절정을 이루고 있죠. 장미를 보러 부천에 가신다면 부천 곳곳에 있는 또 다른 아름다운 공원들을 함께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부천 자연생태공원에 꼭 한번 들러보시죠. 이곳에는 식물원, 생태박물관, 수목원, 농경유물전시관이 모두 모여 있어서 수도권 서부의 명소로 손꼽힙니다. 자연생태박물관이 먼저 문을 열고 몇 년 후에 부천 식물원이 개원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부천 무릉도원 수목원이 문을 열었죠. 공원 내에는 무장의 숲길이 조성돼서 누구나 도심 속에 숲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하철 7호선 까치울역과 가까워서 대중교통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죠. 무릉도원 수목원을 조금 더 돌아볼까요? 수목원 입구에는 연못과 기암절벽, 폭포가 있어서 그 이름과 어울리는 풍경을 보여줍니다. 도심에서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통로 같은 느낌을 주죠. 수목원 중앙에는 물이 흐르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꽃창포를 비롯해서 다양한 수생 식물을 볼 수 있습니다. 인공 호수를 끼고 있는 공원도 있는데요. 부천 상동 호수공원이 바로 그곳입니다. 호수를 중심으로 산책로가 이어져 있고 호수 식물원 수피아가 조성되어 있죠. 꽃피는 공원, 도심 속 무릉도원 같은 공원, 그리고 호수가 있는 공원. 이 공원들을 돌아보면서 5월을 마무리해도 좋지 않을까요? 숲과 물과 꽃들이 우리 몸과 마음을 치유해줄 것 같은 5월입니다.

부천에서 또 한 군데 들러볼 만한 공원으로 목일신 공원이 있습니다. 부천에 살았던 아동문학가 목일신 선생을 기리는 공원인데요. 목일신 선생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동요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하는 그 노래 자전거를 작사한 분입니다. 아동문학가 목일신 선생은 1913년 전남 고흥에서 태어났고 1960년부터 26년간 부천에 살았다고 합니다. 자전거뿐만이 아니라 누가 누가 잠자나 비눗방울도 작사했는데요. 작품이 무려 400편이나 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곳 부천중앙공원에서도 그의 흔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천중앙공원은 부천시청 부근에 있는 근린공원인데요. 이곳에는 부천과 인연이 있는 문학인들의 시비 여러 개가 세워져 있고 목일신의 자전거 동요비도 이곳에 있습니다. 중앙공원에는 변영로 시비도 있습니다. 변영로 시인은 부천에서 태어나서 오랫동안 이곳에 살았고 그의 묘소도 부천에 남아있습니다. 변영로 시인의 호, 수주도 부천의 옛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원 한가운데 부천시 상진탑이 있습니다. 부천 도심의 랜드마크로 여겨진다고 하는데요. 큰 연못과 분수 그리고 오래된 나무들도 있어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죠. 봄이면 등나무꽃, 여름이면 능소화가 피어서 꽃 터널을 이루는 곳으로도 유명한데요. 자연과 문학의 향기를 함께 느낄 수 있는 부천의 공원들을 찾아서 5월의 나들이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부천 소사 지역은 복사골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 지명에 대해서 몇 가지 설이 있는데요. 복숭아 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지금의 소사구 심곡 본동에서 복숭아를 재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사라는 말이 복숭아와는 상관이 없고 더 오랜 역사를 지녔다는 설도 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이곳을 복사매라 불렀는데 그 시대에 그 말은 깊은 냇물을 뜻했다는 겁니다. 그 지명이 오늘날 심곡, 즉 깊은 골짜기라는 한자 지명으로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래가 어떤 쪽이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복사골이라는 말에서 복숭아와 복사꽃을 떠올리죠. 부천의 여러 공원과 마을, 산, 하천을 이어주는 길이 있는데요. 바로 부천 둘레길입니다. 이 둘레길을 따라가다 보면 재미있는 지명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웃고얀 근린 공원이라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웃고얀 근린 공원은 괴안동에 있는데요. 괴안동의 옛 이름이 고얀이었다고 합니다. 고얀은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을 뜻하는데 그중 위쪽 마을, 즉 웃고얀이 공원 이름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부천 둘레길은 함박공원이라는 곳도 지나갑니다. 마을이 함지박처럼 생겼기 때문에 함박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설도 있고, 크고 밝고 넓다는 옛말에서 온 것이라고도 하네요. 부천 둘레길을 따라가다 보면 곳곳에서 여러 공원과 그 지역의 이야기들도 함께 만나게 됩니다. 걷다가 지금 한창 꽃피는 아름다운 공원을 지날 때면 잠시 쉬어가기도 하면서 늦봄과 초여름의 풍경을 한껏 만끽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그 길에서 만나다 시간에는 부천의 여러 공원을 돌아보고 그 공원들을 이어주는 부천 둘레길도 잠시 들러봤습니다. 오늘 여행과 함께 하신 음악은 황유종 작곡 꽃잎 인연 가운데 1장, 2장, 3장 나눠서 전해드렸습니다. 1장 그리움, 2장 흔들리는 꽃잎, 3장 애가. 박정미와 한지우, 박은정의 25연 가요금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그런 술렁 깊은 내의 그 산으로 들어가니 조그마한 남자 하나 있는디 여러 중들이 모아들어

다리 몽둥 큰 목체를 양손에다가 쥐고 푹은 두루둥둥 복당 타그랑 똑딱 좁히는 샤르르르르르.

0: 가보자.
1: 단가 백발가 한동선의 장과 박근영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셨습니다. FM 풍류마을 이번에는 창극 춘향전 중에서 준비했는데요. 초입부터 이도령이 남원 광안루에 구경 나왔다가 춘향 추천하는 곳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 책을 읽는 천자풀이 대목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창의 박동진, 이몽룡의 오정숙, 방자의 박후성, 춘향의 성창순입니다.

절대 가인과 영웅 호걸이 생겨날 적이 강산전기 타고 나는디 호남좌도 남은 분은 동으로 지리산 서우로 적성강 산소전기 서리여서 춘향이가 생겼구나. 춘향어무 되기로서 춘향기를 처음 뵐지 꿈가고 내었던 선역 이와도와 두가지를 양손에 갈라주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보화를 내어주며 이곳을 잘 가고

0: 시가 이제 종종 어여 이모한 떠난 오랑 꿈 깬데 잉태요 십상만어 따라다른 나한던디 이름을 춘향이라고 지었더라. 그때는 어느 땐고 하니 한양 삼천동에 이 한림이 계시는데 전하께 없어 남원부사로 제수하시니 도임한 지 수일 만에 백성에게 선치하여 거리거리 정선비요 골골마다 칭송이라 사또 자제 한 분을 사시부의 만득으로 두었으되 이름을 몽룡이라고 지었겄다. 이모에게 정수하고 전상에 도고지요 지기가 소재하니 인간의 적선이라 역대음마이 고검치하는 흉중하다 부모스니 활달한 기남자라 부치한다로 고려와서 시책방으로 공부할 때만 참모한 단호예제라 방자노벌 앞세우고서 남원 광활로 구경 자루 온다고 그러니라.
1: 광안로 올라가시어 사방 경치를 살피시는디

놓은데 요한 기구 하체 외에는 임고대로

そこにはお客堂と町田

0: 좋다 좋다. 과연 호남 제일루라겠구나. 예, 방자야, 술상 가져오너라.
1: 방자란 님이 술상 올려놓으니 도련님

0: 한우폭 앞뒤 염전도 방갈 적에 돌려님이 그 거동을 보시고 그가 이제 황공용주입니다. 답 정신이 어찌 누르지 감 검틀숨 날숨 꼼짝 달싹을 못 두고 방자를 부르나 누나.
1: 예, 방자야. 저 건너 화림 중에 울긋불긋 오락가락 뜻번뜻 하는 게 저게 무엇이냐?
2: 아니 도련님, 뭘 보시고 그러신지 소인놈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1: 내 부채 발로 봐라. 저기 말이다.
2: 부채는 말고 미령님 발로 봐도 안 보입니다.
1: 네 눈에는 안 보이고 내 눈에만 보일진데 내가 탐심이 없으므로 금이 화하여 보이나 보다.
3: 흔히란 말씀이 당치 않지라오.

0: 그러면 그게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똑똑히 좀 보아라.
1: 네, 아, 바로 저거 말씀이구만이라. 그게 다른 것이 아니오라. 이걸 퇴규월매 딸 성춘향이옵니다.
0: 방자야, 기생의 딸이란 말이냐?
1: 네.
0: 그러면 한번 불러오너라.
1: 아이고, 불러오기는 쿵나는 사정이 있습니다.
0: 무슨 사정이 있단 말이냐?
1: 아니었지요. 춘향 설부하이오. 남방은 유명하여 감사병사 목부사 군수영과 환장들이

0: 전하의 일월세지요 망고셔 중에 군장옥기 황승원 말쌈으로 호라치기 어렵습니다.
1: 네 모르는 말이로다. 형산백옥과 여수황금이 물강유주라 임자가 각각 있는 법이니 잔말 말고 불러와 이놈아.
0: 예.
2: 당자 분보도 없고 저장부를 얻은 너가 몇시에 있는 저방자 대도 좋은 저방자 연기방지 수견수고 춘향부를 얻은 너간다. 춘향 춘천하는 곳에 허두두두두 알려들어.
0: 알아야겠다 춘향아.
3: 아이고 이 방자야, 아 무슨 일이 새끼 이렇게 사람을 놀리게 한단 말이냐?
0: 큰일 났네, 큰일 났어.
3: 아니 큰일이라니 무슨 일이 그리?
0: 큰일이냐 그 말이지? 다른 것이 아니고 사또자지 두리님이 광화로 구경 오셨다가 자네 추천하는 걸 보시고 불러오느라 하기 와신께 어서 나 따라 건너가셔.
3: 요 녀석아, 아 이제 오신 도리님이 나를 어찌 알고 부르신단 말이냐? 네가 도리님 택 밑에 앉아서 종알종알 꽈 바쳤지야?
0: 아니 내가 도리님한테 뭘 꽈 바쳤어? 도대체 자네 처신이 그러지?
3: 아니 내 처신이 어찌 그렇단 말이냐?
0: 그런 내력을 일러주지? 네

0: 글쎄?
1: 글쎄 나는 못 가.
0: 아니 양반이 불러도 못 가?
1: 아니 토리님만 양반이고 나는 양반이 아니란 말이냐?
0: 그랬지. 춘향이도 해동 삼천판 기치로 보면은 양반은 양반이로돼 한쪽이 기울은 게 절름발이 양반이야?
1: 절름발이 양반이건 아니건 나는 못 가.
0: 여보게, 사람이란 것은 산시 정기를 타고 나는 법이오. 내 도리님 성품을 한번 일러줄게. 들어봐. 경상도 산세나 산이 뼈먹게 이루 사람이 남의 일은 경제가고, 전라도 산세나 산이 촉하게 이루 사람이 남의 일은 제주고 있고,

0: 사발 나제 이제 뭐라고 누르고 발라면 말아 딸딸이고 나는 안돼.
1: 이래 노니 춘향이 잠시 어리석은 듯이 방자불로 하는 말이
2: 글쎄 방자야. 아 나비가 꽃을 찾지 꽃이 나비를 어찌 찾는단 말이냐. 예, 너 어서 도리님 좀 건너가서 안수해 접수하 해수혈이라 여쭈어라.
1: 무식한 방자놈이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느냐. 도련님한테 건너가서.
0: 글쎄 도련님, 암만 가자고 해도 정신 듣지도 않고 욕만 헌신합니다.
3: 욕을 뭐라 하더란 말이냐.
0: 뭐 안주에 접시 해수혈이라 하고 그럽니다.
3: 뭐라고?
0: 그리고 꽃이 나비를 어떻게 찾느냐고 그럽니다.
3: 옳다. 그게 욕이 아니라 바로 글귀다.
0: 예?

0: 기러기는 바다를 찾고 나비는 꽃을 찾는 법이니 날다려 저를 찾아오라는 뜻이다.
1: 예?
0: 그래, 이 여자 체면으로 제 도리 당연하다. 방자야, 어서 가자.
1: 책실러요?
0: 아, 아니다. 아, 춘향욱의 말이다.
1: 예? 아이, 점잖게 남의 처녀들 궁둥이나 졸졸 따라다니려고라? 아, 참, 꼴 좋겠어.
0: 아, 참, 그렇구나. 어찌 내가 정신이 혼미하고 가슴이 울렁대는구나.
1: 병 걸린 거 아니오?
0: 병이라니.
1: 아, 상사병 말이오.
0: 에이! 허기야, 그럴지도 모르지. 그래, 춘향이 제 집으로 갔느냐?
1: 예. 아, 저기 지금 제 집으로 가는 거만요, 저거.
0: 어디? 아름답구나. 신선지 구름 속을 걷는구나.
1: 어디 구름 속이요? 땅 위에지? 그리고요, 저기 춘향 집은 저기 송림이 우아진 곳 있죠? 바로 그 집이에요.
0: 좋다 좋다. 송림이 울미라니 여자 절행 가지로다.
1: 점점 더 미치네.
0: 방자야, 오늘 밤 대령 후에 춘향 집을 찾아가자꾸나.
2: 예. 도련님이 춘향이에게 넋을 반을 잃고 반만 집으로 온 셈이 되었구나. 해지기를 기다리며 글을 읽는 뒤 대학 있다 맹작 있다 이런 가관이 없던 것이었다.
0: 아서라, 이거 다른 글 정신없어 못 읽겠다. 주역이나 읽어보자. 그는 원코 형코 이코 증코 춘향코 내코 한테 되면 좋고 그리고 저리고 하면 또 세코 나면 좋고.
1: 아니 도련님, 그게 무슨 책이요?
0: 이게 주역이다.
1: 어디 그게 주역이요? 코책이지? 자기 학코하고 소인놈 코도 그 아래다 좀 넣어주시오.
0: 이놈아, 니 코는 상한의 코라 여기 범치 못한다. 사략을 읽어보자. 태고라 천왕씨는 이 숙덕으로 왕어시다.
1: 아, 도련님, 목덕으로 왕했단 말은 들었어도 나 숙덕으로 왕했단 말은 그럼 이 처음이요.
0: 속모르는 소리 마라. 태고라 천왕씨가 1만 8천 세인다이 우증 많으시냐. 말년에 낙지 허사 목덕은 못 자시고 물씬 어느 숙덕을 원했기로 각도 가급 향교에 통못 났느니라.
1: 장남.
0: 아이고 방자야, 해가 어찌 되었느냐?
1: 아직 멀었어라.
0: 아이고, 오늘 해는 어찌 이리 더디가는고.
1: 해님이 너 잠자는 거 없어?
0: 아서라, 이글도 정신없어서 못 읽겠다. 천자나 읽어보자. 자, 시어생천은
1: 걸타가 기네.
0: 오으론 행사시 유유 장창하

天家 주여龙鹏古주也널불홍 제관생수여종공황급발락거질황 오지송덕창얼씨구취지요이런나를업조창생적양가강구여놀타돌오가신서백가우둘저강종상어철

0: 날이 이방부터 기울 적 28수 한도낙서 충성궁지 별진 가련금배아 숙창가 월낭금 지무찰속 천대가연 조군 봉주어 만반치는 소벌결 사창월생 사비경야에 경계배 불장
1: 장극 춘향전 중에서 초입부터 이도령이 남원 광안루에 구경 나갔다가 춘향 추천하는 곳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 책을 읽는 전자풀이 대목까지 감상하셨습니다. 도창의 박동진, 이몽룡의 오정숙, 방자의 박구성, 춘향의 성창순이 함께했습니다. 오늘 토요일 FM 풍류마을 끝곡으로 신민요 각시풀 함께 하시죠. 정상의 일행의 노래입니다.

진민요 각시풀 정상희 일행의 노래 오늘 FM 풍류마을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백승주였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어느 곳을 향해서든 무엇을 향해서든 여행하는 중입니다. 여행자의 마인드로 살아갈 때 유연한 마음을 기본으로 장착하게 되고 힘든 일도 추억이 되죠. 낯선 것이 마음을 설레게 하고 크고 작은 고난도 이 여행을 의미 있게 만들려고 준비한 선물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여행 중에 가장 좋은 여행은 책 속으로 떠나는 여행이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건 그리운 사람에게로 떠나는 여행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사람, 그리운 그 사람, 주소는 모르지만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있는 사람, 말을 걸 수는 없어도 다른 방법으로 대답을 들려주는 사람, 가끔 길을 잃었다 싶을 때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그 사람에게로 떠나는 여행이 필요한 무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5월 23일 토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 그리고 두 번째 곡 제목이 같습니다. 여행이라는 음악을 두 곡을 전해드렸어요. 먼저 마사시 아베가 곡을 쓰고 첼로로 연주한 Voyage였고요. 이어드린 곡은 크로스오버 테너 뮤지컬 배우 임태경이 노래한 Voyage였습니다. 한경의 작사 신상우 작곡의 임태경 노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가능한데요.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전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도 모두 여행입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샹송인데요. 샤를 아즈나부르, 아르메니아계 프랑스 샹송 가수이자 또 배우이기도 하죠.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이 샤를 아즈나부르가 자신의 딸인 카티아 아즈나부르와 함께 부른 듀엣곡입니다. 제목이 Je voyage, 나는 여행하네. 나는 여행해요 라는 곡인데요. 샤를 아즈나부르는 79살 때 그리고 딸 카디아 아즈나부르는 34살 때 함께 불렀습니다. 들어보시죠.

세 곡의 여행 음악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제목이 Voyage였어요. 도르제라는 프랑스 뮤지션인데요. 프랑스와 르갈베스라는 뮤지션의 예명입니다. 환경과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은 뮤지션이라 티베트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죠. 그래서 예명을 도르제라고 지었습니다. 티베트 불교 의식에서 사용되는 도구인데요. 모든 것을 파괴하는 힘을 가진 번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도르제의 Voyage. 이 곡은 불가사의한 석상으로 유명한 남태평양 이스터섬을 주제로 한 음반에서 전해드렸어요. 섬에서 녹음한 바닷소리와 남성 코러스로 이스터섬을 표현한 곡이었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Viaggio, 역시 여행이었죠. 포레의 파반네 작품 번호 50을 두 테너 가수가 함께 노래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마르셀로 알바레스, 그리고 이탈리아의 테너 살바도레 리치트라가 함께 노래했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 역시 듀엣곡이었는데요. 샤를 아즈나부르가 자신의 딸인 카티아 아즈나부르와 함께 노래한 Je voyage, 나는 여행합니다 였습니다. 이번에는 팻 메스니의 기타 연주 전해드리죠. 비틀스의 노래죠. And I love her, 기타 솔로 연주입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Sunshine이었어요. 이 곡은 어빙 벌린의 곡인데요. 1920년대 말에 발표된 곡입니다. Sunshine 이 곡을 오늘은 스위스 출신의 가수 7살 때 미셸 폴나레프의 기아 뒤에 가온 마먼 누가 할머니를 죽게 했을까라는 샹송을 불러서 새음에서도 가끔 전해드렸죠. 그 따티아나라는 소녀 가수 성인이 된 따티아나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름이 따티아나 에바 마리였어요. 그리고 그녀가 이끄는 뉴욕의 재즈밴드 주로 집시 재즈 스타일의 사운드를 들려주는 아발론 재즈밴드와 함께한 선샤인이었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벨기에의 기타리스트죠. 프란시스 고야의 연주였어요. 프란시스 고야가 에스토니아 출신의 작곡가 라이먼 발그레의 곡들을 연주한 음반이 있었는데요. 이 음반에서 여러 곡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에이스트누드 오다타 사민드라는 곡이에요. 당신은 날 기다릴 수 없었지라는 곡이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했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 비틀스의 And I Love Her, 팻 메스니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엘튼 존의 곡을 연주합니다. 엘튼 존의 노래가 아니라 원래부터 연주곡이죠. Song for Guy라는 곡. 이 곡을 로얄 필하모닉이 연주합니다.

엘튼 존의 음악이죠. Song for Guy. 원래 연주곡이었던 이 곡을 오늘은 로열 필하모닉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9092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정하셨네요. 푸른 5월에 세상의 모든 음악 언제나 함께합니다 하시면서 모차르트의 곡을 듣고 싶다고 정하셨네요. 디베르티멘토 1번 D장조 괴헬 136 전악장을 준비했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안단테, 3악장 프레스토입니다. 이 곡은 잘츠부르크 교향곡 1번이라고도 불리죠. 이 곡을 이무지치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1번 디장조 괴헬 136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안단테, 3악장 프레스토 전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이탈리아의 실내악단이죠. 이 무지치의 연주였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곡을 이어드렸는데요. 두 곡 모두 클로드 볼링의 영화 음악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재즈 뮤지션이자 작곡가, 피아니스트, 또 영화 음악가이기도 한 클로드 볼링. 1960년부터 100편이 넘는 영화와 또 TV 프로그램을 위해서, TV 영화를 위해서 많은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지난 2020년에 90세로 세상을 떠났죠. 클로드 볼링의 곡 가운데 두 곡 들으셨는데요. 먼저 들으신 곡은 영화 Chase 4라는 영화였습니다. 원제는 Try This One for Size. 사이즈를 보기 위해 한번 착용해 보세요 라는 의미죠. 가이 해밀턴 감독의 프랑스 미국 합작 영화인데요. 한

보험조사관이 중세 러시아의 성화 도난 사건을 파고드는 범죄 코미디 영화였습니다. 클로드 볼링의 곡을 디디 브리지워터가 또 노래를 불러주었죠. 두 번째 들으신 곡은 귀에 익은 멜로디죠. 영화 제목도 사랑의 기쁨, 플레지르 다무르입니다. 1991년 13살 소녀의 가정교사가 3명의 여인으로부터 유혹당하는 코미디 영화였어요. 사랑의 기쁨 OST에서 장폴 에지드 마르티니의 사랑의 기쁨, 플레지르 다무르 이 곡을 정말 클로드 볼링답게 편곡을 해서 들려주었습니다. 이번에도 클로드 볼링의 곡인데요. 좀 특별한 음악들입니다. 클로드 볼링이 버스터 키튼, 1920년대 무성영화 시대를 대표하는 배우이자 감독, 각본가인데요. 찰리 채플린에게 밀려서 연이은 흥행 실패로 대중에게 외면당했던 비운의 시네아스트입니다. 하지만 많은 평론가와 영화인들의 재조명으로 위대한 무표정이라는 별명과 함께 영화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버스터 키튼의 1920년대 무성영화들에 클로드 볼링이 새롭게 음악을 입혔습니다. 1968년에 그렇게 한 건데요. 세 곡을 전해드리죠. 먼저 1924년 영화 항해자 가운데 The Navigator Theme, 그리고 두 번째는 일곱 번의 기회라는 1925년 버스터 키튼 영화의 음악 Buster's Theme, 그리고 세 번째는 Steamboat Bill Jr.라는 1928년 영화의 테마 Steamboat Bill Jr.라는 곡, 이렇게 세 곡 클로드 볼링의 곡입니다.

클로드 볼링의 음악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버스터 키튼의 무성 영화에 클로드 볼링이 곡을 써서 음악을 새롭게 입혔어요. 먼저 항해자라는 버스터 키튼의 영화의 테마, 그리고 두 번째는 일곱 번의 기회, Seven Chances에서 버스터의 테마, 그리고 세 번째는 스팀보트 빌 주니어라는 영화의 테마곡까지 클로드 볼링의 음악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클로드 볼링의 영화 음악 오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요한 네포묵 훈멜의 곡 이어드리죠. 오보에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주제와 변조 F단조 작품 번호 102입니다. 디터 클레커의 오보에 그리고 그가 이끄는 콘서티움 클라시쿰의 연주입니다.

훗말의 오보에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주제와 변주 F단조 작품 번호 102였습니다. 디터 클레커의 오보에, 그가 이끄는 독일의 실내악단 콘소티움 클라시쿰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세 곡을 이어드릴 텐데요. 먼저 카이타노 벨로스의 목소리입니다. 그가 스페인어로 노래하는데요. 쿠바의 에르네스토 레쿠오나의 곡입니다. 1930년에 발표한 오페레타 마리아 라오의 주제가라고 할 수 있는 아리아인데요. 마리아 라오, 여성의 이름이죠. 카이타노 벨로스의 목소리입니다.

세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모두 스페인어 노래였어요. 방금 들으신 곡은 트레스 레갈로스, 세 가지 선물이라는 곡이었습니다. 로스 단디스라는 멕시코의 남성 볼레로 4인조 그룹의 곡인데요. 이 곡을 오늘은 멕시코의 가수 구아달루페 피네다 그리고 원곡자인 로스 단디스가 함께한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쿠바의 싱어송라이터이자 기타리스트인 기에르모 포르타발레스의 노래였는데요. 너를 위해 노래하네 푸에르토리코요. 요테깐토 푸에르토리코였습니다. 그 전에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쿠바의 에르네스토 레쿠오나의 곡인데요. 마리아 라오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을 카이타노 벨로스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어요. 이번에는 코르시카라는 곡입니다. 코르시카라는 제목을 들으시면 아마 페트루 구엘푸치라는 가수를 떠올리실 텐데요. 코르시카를 대표하는 가수였다가 지난 2021년에 66세로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원래 프레드 보스칼리오네가 불렀던 깐쪼네인데요. Guarda che luna, 저 달을 봐요 라는 노래였어요. 이 곡을 보스니아 출신의 뮤지션 사샤 로시츠 그리고 보스니아 출신의 배우입니다. 아스나 잘리차라는 배우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어요. 그 배우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 보스니아 전쟁이 남긴 후유증을 풍자와 유머를 풀어낸 코미디 영화 불이 타오르고 있네 고리바트라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흐르던 곡이었고요. 그 전에는 이아미치가 연주한 코르시카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앙드레 가뇽의 피아노 연주 트와일라이트 타임입니다.

앙드레 가뇽의 피아노 연주 트와일라이트 타임 오늘 끝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일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작년 5월 4일 벨기에 브뤼셀 발레 드 모자르에서 펼쳐진 라 모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회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메소소프라노 노라 구비쉬의 독창, 라 모네 합창단의 합창, 그리고 알랭 알티노리의 지휘로 구스타프 마흘러의 교향곡 3번이 연주됩니다. 오늘은 벨기에 라 모네 극장 소속의 라 모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회를 들으시겠습니다. 라 모네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지난 1772년에 설립된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오페라 오케스트라 중 하나입니다. 오페라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교향악 시리즈도 선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들으실 작년 5월 4일 음악회 역시 교향악 연주입니다. 수석 지휘자 알랭 알티놀리의 지휘로 구스타프 마흘러의 대작 교향곡 3번이 연주됩니다. 교향곡 3번은 마흘러가 남긴 교향곡 중에서도 아주 긴 곡이죠. 전체의 6악장 구성이고요. 전곡 연주 시간이 거의 100분에 달하는 곡입니다. 마흘러는 지휘자였기 때문에 그 연주의 시즌 중에는 작곡할 시간을 내기가 좀 어려웠죠. 그래서 주로 여름 휴가 때 작곡을 했는데 교향곡 3번 역시 이제 여름 휴가 때마다 작곡을 해서 1896년 8월에 완성했습니다. 이 곡에 대해서 마흘러 자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교향곡은 세상이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음악이 될 것이다. 자연 전체의 목소리를 담고 있으며 마치 꿈과 같은 매우 깊은 비밀을 드러낸다. 실제로 마흘러 교향곡 3번을 들어보면 자연과 우주 전체를 담아낸 듯이 아주 다채로운 소리로 가득한데요. 1악장은 우주의 모든 만물들이 생명으로 약동하는 여름의 생기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2악장부터 6악장까지는 들에 핀 꽃들과 숲속의 짐승들 그리고 신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듯이 진행이 됩니다. 1악장 크래프티히는 여름을 깨우는 듯한 금관악기 팡파르로 시작해서 목신 판이 음악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의 행진곡이 전개되고요. 2악장 템포 디 메뉴에토에서는 초원에 핀 꽃들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우아한 미뉴엣의 리듬을 타고 흐르는 꽃노래가 참 아름다운데 이 교향곡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섬세한 곡이죠. 그리고 3악장 스케르잔도는 동물에 대한 음악인데요. 뻐꾸기의 죽음을 뜻하는 음악으로 시작해서 숲속의 짐승들이 뛰노는 음악이 이어지고 또 저 멀리서 그 떠나가는 여름을 아쉬워하는 포스트 호른 솔로가 쓸쓸하게 들려옵니다. 4악장 제얼 랑잠 매우 느리게는 니체의 자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를 바탕으로 한 그 메초 소프라노 독창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오 멘쉬 깁 아흐트 오 인간이여 조심하라 깊은 밤은 무엇을 말하는가 라는 노래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5악장 루스티힘 템포에서는 독일의 민요 시집 어린이의 이상한 뿔피리에 바탕을 둔 S 중의 드라이 앵엘 새 천사가 노래했다를 바탕으로

합창으로 한 곡입니다. 천국의 종소리가 어린이 합창으로 표현되고요. 여성 합창이 천사들의 달콤한 노래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6악장 랑잠 느리게에서는 무한한 신의 사랑이 음악으로 표현이 되는데 작곡가 말러는 이 6악장에 대해서 이 곡에서 모든 것은 평화와 정적 속으로 녹아든다. 끊임없이 회전하던 익시온의 수레바퀴가 마침내 멈춘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 그럼 구스타프 마흘러의 교향곡 3번 D단조 전악장 들으시겠습니다. 메초소프라노 노라 구비쉬의 독창, 라몬의 합창단의 합창, 그리고 알랭 알티놀리가 지휘하는 라몬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제3번 D단조 전 6악장 모두 감상하셨습니다. 곡중 독창에는 메조소프라노 노라 구비쉬 그리고 합창의 라모네 합창단 알랭 알티놀리가 지휘하는 라모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작년 5월 4일 벨기에 브뤼셀 발레 데 보자르에서 열린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음반으로 구스타프 마흘러의 리케르트 시에 의한 5개의 가곡 전곡 모두 들으시겠습니다. 비올레타 우르마나의 노래 피에르 블레즈가 지휘한 비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구스타프 마흘러의 리케르트 시에 의한 다섯 개의 가곡을 들으셨습니다. 소프라노 비올레타 우르마나의 노래, 피에르 블레즈가 지휘한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FM 실황음악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은규였습니다.
1: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그 카페 2층 창가에선 발밑으로 나무들 꼭대기가 보인다. 덕분에 작은 새들이 나무 꼭대기에서 어떻게 노는지를 지켜볼 수 있다. 나무 꼭대기에서 뛰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결코 발을 헛딛거나 빠지지 않는 거며 얇은 나뭇잎들의 상처 하나 내지 않고 수시로 내려앉거나 옮겨 다니는 걸 가까이 지켜볼 수 있다. 새들이 그럴 수 있는 건 가벼워서다. 새들은 뼛속이 가벼워서 하늘도 난다. 그러니 마음 무거운 날은 그 카페 창가에서 그 작은 새들을 내려다보며 자꾸 마음을 비운다.

중세 유럽인들은 새의 뼈가 너무 가벼워서 새는 공기로 만든 존재로 믿었다고 합니다. 한 주일 동안 쌓였던 무거움들 다 비워내고 새처럼 가벼운 마음이시길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오늘 첫 곡 비틀즈의 노르웨지안 우드. 원래는 노르웨이 가구라고 해석을 해드리는 게 맞겠지만 밤의 정서상 노르웨이 숲으로 하겠습니다. 오프라 하노이의 첼로, 아민 스트링 콜텟의 연주로 첫 곡 함께 했습니다. 토요일 밤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밤과 음악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931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모바일 콩 늘 무료고 또 늘 열려 있습니다. 7562번, 오전에 항상 93.1을 듣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11시에 93.1을 듣고 이상엽 아나운서님의 중저음의 목소리와 밤에 어울리는 선곡, 마음이 차분해지고 힐링이 됩니다. 오늘은 기다렸다가 10시에 딱 맞춰서 콩 앱을 켰네요. 저 찐팬 된 것 같아요 하셨는데, 당신의 밤과 음악 들으신 지 얼마 안 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안 들은 귀를 사신다는 분들이 이 중고 사이트에 글을 많이 올리고 계신데요.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훌륭한 프로그램을 또 만나셨군요. 저희 청취율 급상승의 반가운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문득 듣게 됐는데 나갈 수가 없었다. 계속 듣게 됐다. 사실 요즘같이 뭐 듣고 싶은 거 있으면 바로 내가 찾아서 듣고, 보고 싶은 거 있을 때 바로 듣고, 기다리고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그런 시절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뭐 있는 거 그냥 꺼내서 보거나 듣기도 귀찮은데 무언가를 시간을 맞춰서 기다린다는 그 마음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저희를 기다려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공숙경 씨는 당밤을 오늘은 퇴근 전 직장에서 첫 곡부터 들었는데 집에서 듣는 곡과는 다른 게 더 달콤하게 들리더라고요. 아마도 힘든 컨디션 상태라 더 안온하게 들린 듯해서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그렇다기보다는 회사에서 딴짓하는 게 얼마나 달콤합니까? 바로 그 맛이죠. 그리고 또 뭐 한편으로는 스트레스 받을 때 맥주를 마시면 더 시원하고 달게 느껴지는 원리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주말에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자세에서, 편안한 곳에서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241번, 제가 검색한 그 1974년생 아나운서 그분 맞으세요? 엄청 잘생기셨네. 목소리

우리도 잘생기시고 아무튼 귀호강합니다.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하셨는데 뭐 잘생긴 건 맞는데 저는 94년생인데 잘못 찾으셨습니다. 뭐 사람이 다 실수도 하고 사는 법입니다. 용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 오늘도 코가 늘 또 길어지고 있는 당신의 밤과 음악 DJ 이상엽입니다. 이어서 3261번 신청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12번 F장 쭉 회열번호 332 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 디퍼런트 모차르트 앨범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뭐가 다른지 트레이시 스콧 실버만의 바이올린과 키보드 테아수츠 실버만의 훈련 연주로 확인해 보시죠.

모차르트의 음악 두 곡을 평소 듣던 버전 말고 조금 특별한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베베룸 코르푸스 모테트 디장쭈 쾌일번호 618. 이 곡은 모차르트 베리에이션 앨범 중에서 보내드렸는데요. 폴 맥핸들리스의 잉글리쉬 혼, 스티브 카데나스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그리고 A Different Mozart 앨범 중에서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2번 쾌일번호 332의 2악장, 트레이시 스콧 앨범 안의 바이올린과 키보드, 테아스 위츠 앨범 안의 훈련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넉대 건반 악기를 위한 협주곡 A단추오 바흐 작품 번호 1065 전악장으로 보내드립니다.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라르고, 3악장 알레그로. 피아노 연주에는 크리스토프 에셴버흐, 유스투스 프란츠, 게라르트 오피츠, 헬미트 슈미트고요. 함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넉대 건반 악기를 위한 협주곡 A단추 바흐작품번호 1065 1악장부터 3악장 전악장 보내드렸습니다. 크리스토프 에쉔바흐, 유스투스 프란츠, 게르하르트 오피츠, 할무트 슈미트의 피아노, 함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어진 곡은 볼페라리의 성모의 보석 중에 간주곡입니다. 넬로 산티가 지휘하는 파리 음악원 관현악단입니다.

볼페라리의 성모의 보석 중의 간주곡 넬로 산티가 지휘하는 파리 음악원 관현악단이었습니다. 이어서 브람스의 교향곡 1번 시단추 바흐 작품 번호 68 중에서 이 악장 안단테 소스테누토 야닉 네제세갱이 지휘하는 유럽 최인보 오케스트라입니다.

브람스의 교향곡 1번 C단조 작품 68의 2악장 야닉 네제세갱이 지휘하는 유럽 체인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예술 속의 클래식, 오늘은 19세기의 영국의 풍경화가 존 컨스터블의 그림 위브노 파크 에식스 함께합니다. 선곡표에서 그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눈 닿는 곳들이 다 아름다운 풍경화 같은 계절입니다. 그런데도 혹은 그래서 풍경화에 더 자주 눈과 마음이 가기도 합니다. 존 컨스터블은 윌리엄 터너와 더불어 영국 최고의 풍경화가로 꼽힙니다. 그러나 두 화가는 많이 달랐습니다. 컨스터블의 경우는 터너와 달리 일생 동안 영국을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평생 동안 영국의 시골 마을에 살면서 조용하고 평온한 전원 풍경만을 그렸습니다. 항상 언덕진 초원이나 들판과 집보다 높은 무성한 나무들, 비 온 뒤에 맑은 공기와 눈부신 햇빛, 커다란 구름과 풀뜯는 소와 마차와 사람들을 함께 그렸죠. 그런 풍경은 보는 것만으로도 숨을 돌리게 하고 휴식과 마음의 평화를 불러내곤 합니다.

위브노파크 에섹스 역시 컨스타블 특유의 평화롭고 조용한 전원 풍경화입니다. 그림 속 위브노 공원은 컨스터블의 고향에서 멀지 않은 영국 남동부 에섹스주의 한 공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에섹스 대학의 캠퍼스에 속하죠. 당시 그곳은 프랜시스 슬레이터 백작의 영지였습니다. 컨스터블은 그의 의뢰를 받고 언덕의 풀밭들, 그 위로 한가로이 풀을 뜯는 소들, 잔잔한 호수와 백조와 작은 배, 그리고 커다란 구름과 나무들이 어우러진 영지 공원을 그린 것이었습니다. 위브노 파크 에섹스는 그림이 아니라 사진처럼 선명합니다. 사진이 그 뒤에 등장했음을 생각하면 컨스터블의 붓터치가 얼마나 정밀했는지를 깊이 실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그림은 컨스터블의 삶을 바꿔놓기도 했습니다. 당시 컨스터블에겐 메리 비크넬이라는 오랜 연인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난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했죠. 그러다 1816년 9월 그림이 완성되자 컨스터블은 작품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드문 일이었죠. 덕분에 두 사람은 한 달 뒤인 10월에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 속 풍경만큼이나 평화롭고 목가적인 사랑의 결실이 깃든 풍경한 겁니다.

예전에 터너의 풍경화가 더 좋다, 아니다, 존 컨스터블의 풍경화가 더 좋다, 뭐 이렇게 티격태격했던 친구와의 기억도 있는데요. 오늘 19세기 영국 풍경화가의 양대 거장 중에 한 명인 존 컨스터블의 풍경화, 위브노 파크 에섹스와 함께했습니다. 함께 들으시는 곡은 로널드 빈지의 엘리자베스 세레나데였습니다. 로널드 코비지 위하는 뉴 런던 오케스트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교향 모음곡 세에다데 중에서 3악장 젊은 왕자와 젊은 공주입니다. 사셔 귀첼의 지휘, 보르산 이스탄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림스키코르사코프의 교향 모음곡 쉐헤라자데 중에서 3악장 젊은 왕자와 젊은 공주였습니다. 사샤 귀철이 주의하는 보르산 이스탄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1974년도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루 크리스티가 발표했던 곡 Beyond Blue Horizon, 오늘은 소프라노 레슬리 가렛의 음성으로 보내드렸고요. 그 전에 들려드린 음악, 미칠 리의 음악, 뮤지컬 맨 오브 라만체 중에서 The Impossible Dream이었습니다. 테너 호세 카레라스의 노래였습니다. 브루크의 아다지오 아파시오나토 작품 57, 클로에 한슬립의 바이올린, 폴 마니 주위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브루크의 아다지오 아파시오나토 작품 57, 클로에 한슬립의 바이올린, 폴만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어서 레이날도 안의 Love Excuse입니다. 황홀한 시간, 엠마 존슨의 클라리넷, 존 레너한의 피아노입니다.

레이널드 완의 황홀한 시간, 엠마 존슨의 클라리넷, 존 레노한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지금 들으신 곡은 뿔랑크의 즉흥곡 15번 시단추오, 오마주 아 에디트 비아프, 에디트 비아프를 위한 헌사, 바스크 호제이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도메니코 지폴리의 독주 오보 첼로 오르간,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엘레바치오네 보내드립니다. 고든 헌트의 편곡과 지휘, 스웨덴 노르셰핑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독일계 영국 뮤지션 막스 리터의 드림 3, 내 생의 한가운데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 음악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끝곡은 아르헨티나 출신의 잉글랜드 싱어송라이터 크리스티 버그의 노래 송버드입니다. 그의 노래로 끝곡 보내드립니다.

크리스티 버그의 송버드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토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 마칩니다. 제작의 안정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클래식 FM 재즈수첩의 황도코입니다. 오늘 재즈수첩 첫 곡은 트롬본 연주자 JJ 존슨의 연주입니다. 그의 작품 숏 케이크입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 수첩,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린 음악이었습니다. J.J. 존슨의 연주였습니다. 그의 곡 숏케이크 들으셨습니다. J.J. 존슨의 트럼본, 그리고 랠프 무어의 테너 색소폰, 스테인리 카월의 피아노였고요. 루퍼스 리드의 베이스, 그리고 빅터 루이스의 드럼 연주였습니다. 저희 재즈수첩은 일주일에 두 번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일요일 0시 그리고 월요일 0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한 시간 동안 재즈를 듣고 있는데요. 현재 일요일 방송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곡은 요즘 재즈계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트럼펫 연주자죠. 션 존스의 연주를 준비했습니다. The Ungentrified Blues입니다.

0: Mark Whitfield Jr. on the drums, Lucas Curtis on the bass, Orrin Evans on piano.
1: 션 존스의 트럼펫 연주였습니다. 그의 곡 The Ungentrified Blues였습니다. 션 존스의 트럼펫 그리고 오린 에반스의 피아노, 루키스 커티스의 베이스 그리고 마크 휘트필드 주니어의 드럼 연주였습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이제 고인이 된 프랑스의 목관악기 연주자 미셸 포르탈은 클래식 음악에서부터 현대음악, 재즈에 이르기까지 정말 그 모든 분야의 음악에서 또 많은 수의 또 영화음악도 작곡을 했었죠. 그야말로 전방위를 누볐던 뛰어난 연주자였습니다. 미셸 포르탈의 재즈 연주 감상하시겠는데요. 데이브 리브만 그리고 잭드 조넷과 같은 아주 탁월한 미국 연주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셸 포르탈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아마드 더 테러블입니다.

미셸 포르탈의 아마더 테러블 들으셨습니다. 데이브 리브먼의 소프라노 색소폰, 그리고 미셸 포르탈의 테너 색소폰, 해리 페플의 기타, 장 프랑스와 제니 클락의 베이스, 잭 드 존스의 드럼, 그리고 미노 시넬루의 퍼커션 연주였습니다.

미셸 포르탈은 음악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래식 음악에서부터 재즈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연주를 들려줬던 인물이었는데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양쪽 음악을 다 하면서 어려움은 없었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요. 미셸 포르탈은 정말 양쪽 음악을 그러니까 악보를 보면서 꼼꼼하게 연주해내는 것 그리고 또 한편으로 즉흥 연주를 만들어내는 것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기는 너무나도 힘든 작업이었다. 정말 지워지지 않는 만성 두통을 앓고 살았던 그런 기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적인 호기심과 정열 때문에 멈출 수 없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미셸 포르탈의 그런 음악적인 열정을 느낄 수 있었던 곡 아마도 테러블이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수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이한 명 재즈 보컬리스트 토니 베넷의 음악을 듣는 시간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의 앨범 한 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실 토니 베넷의 앨범은요 2004년도 녹음입니다. The Art of Romance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Close Enough for Love, 자니 맨델의 곡인데요. 토니 베넷의 노래입니다.

토니 베넷의 노래였습니다. 자니 맨델의 곡 Close Enough for Love 들으셨습니다. 토니 베넷의 보컬 그리고 알토 색소폰 솔로의 필 우즈였고요. 피아노 연주에는 리 뮤지커, 기타의 그레이 서전트, 베이스에는 폴 랭고시, 드럼 연주의 크레이튼 캐머론이었고요. 오케스트라 편곡과 지휘에는 자니 맨델이었습니다. 오늘 토니 베넷의 2004년 앨범 The Art of Romance 듣고 계신데요. 이 앨범은 토니 베넷이 78살 때 녹음한 그런 음반입니다. 결코 적은 나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만 토니 베넷의 만년의 그 음악에 대한 그 노력 그리고 열정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앨범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토니 베넷은 1970년대 아주 그 어떻게 보면 음악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었죠. 락의 인기 때문에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이때 1979년부터 토니 베넷의 매니저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 바로 그의 장남이었던 데니 베넷이었습니다. 데니 베넷은 그해부터 RPM 프로덕션을 만들어서 토니 베넷의 음반 작업을 계속 도왔고요. 또 여기에 한 명의 또 어떻게 보면 지원군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의 차남인 데 베넷인데요. 장남인 데니 베넷과 이름이 좀 비슷하죠. 데 베넷. 데 베넷은 오랫동안 미국 음악계에서 엔지니어로 활동을 하다가 2002년도에 그의 스튜디오인 베넷 스튜디오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앨범, 토니 베넷의 앨범 The Art of Romance에서도 엔지니어를 맡게 되었는데요. 아주 훌륭한 사운드의 녹음으로 토니 베넷의 이 앨범을 빛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앨범은 또 오랫동안 이 토니 베넷과 함께 활동해온 30년 넘게 함께 활동을 했었죠. 피아니스트 랄프 쉐론이 이제 토니 베넷과의 작업을 그만두고서 물러났던 또 앨범이기도 합니다. 이미 랄프 쉐론은 80살이 넘은 고령이 되었기 때문에 연주 일선에서 물러났고요. 대신해서 새로운 피아니스트 리 뮤지커가 반주를 담당했는데요. 하지만 이 랄프 쉐론이 당시에 토니 베넷을 위해서 만들었던 사중주단의 멤버들은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앨범에서도요. 그래서 그레이 서전트, 폴 랭고시, 크레이튼 캐머론이 변함없이 반주를 맡아주었던 그런 앨범이기도 합니다. 이 앨범에서 가장 또 중요한 점은 바로 이 작곡가이자 또 편곡자인 자니 맨델이 토니 베넷과 함께했다는 점인데요. 오케스트라 편곡과 지휘를 맡아줌으로써 토니 베넷의 음악에 훨씬 풍성한 그런 사운드를 담게 만들어주었습니다. The Art of Romance 가운데서 두 곡 더 보내드립니다. 토니 베넷이 이 장고 라인하르트의 작품이죠. 그 유명한 누에쥐의 예, 가사를 붙였습니다. All for you 들어보시겠고요. 한 곡 더 듣겠습니다. 바로 또 1957년도에 우리가 그 토니 베넷의 타악 연주자들과 함께 연주했던 앨범이죠. The Beat of My Heart 들으셨는데요. 이 앨범에서 함께 연주를 했던 콩가 연주자 칸디도가 또 참여를 해서

토니 베넷의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All for you, 이어서 Being Alive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토니 베넷의 보컬 그리고 알토 색소폰 솔로의 그 베테랑 정말 재즈 연주자죠. 필 루즈가 함께 했고요. 리 무지커의 피아노, 그레이 서전트의 기타, 폴 랭고시의 베이스, 크레이튼 캐머론의 드럼 연주였고요. Being Alive에서 그의 오랜 동료 다악기 연주자 칸디도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 편곡과 지휘에는 자니 맨델이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수첩 탄생 100주년의 토니 베넷의 음악 오늘도 들어봤는데요. 오늘 The Art of Romance 2004년도 앨범 함께 들어봤고요. 내일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탄생 100주년의 토니 베넷의 노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수첩 오늘 순서의 마지막 곡 전해드립니다. 토니 베넷과 마찬가지로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이했던 명연주자죠. 트럼펫 연주자 마일스 데이비스. 저희 재즈수첩에서 그의 특집 시간도 가졌는데요. 올해는 그의 음악을 계속해서 듣게 될 것 같습니다. 1954년 녹음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의 작품 튠업 마일스 데이비스의 연주입니다.

내일이면 100번째 생일을 맞게 되는 마일스 데이비스의 연주였습니다. 튠업 들으셨습니다. 마일스 데이비스의 트럼펫, 그리고 존 루이스의 피아노, 퍼시 히스의 베이스, 맥스 로치의 드럼 연주였습니다. 이 음악을 끝으로 오늘 재즈수첩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재즈수첩은 내일 밤 또 좋은 음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덕호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어느 곳을 향해서든 무엇을 향해서든 여행하는 중입니다. 여행자의 마인드로 살아갈 때 유연한 마음을 기본으로 장착하게 되고 힘든 일도 추억이 되죠. 낯선 것이 마음을 설레게 하고 크고 작은 고난도 이 여행을 의미 있게 만들려고 준비한 선물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여행 중에 가장 좋은 여행은 책 속으로 떠나는 여행이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건 그리운 사람에게로 떠나는 여행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사람, 그리운 그 사람, 주소는 모르지만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있는 사람, 말을 걸 수는 없어도 다른 방법으로 대답을 들려주는 사람, 가끔 길을 잃었다 싶을 때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그 사람에게로 떠나는 여행이 필요한 무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5월 23일 토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 그리고 두 번째 곡 제목이 같습니다. 여행이라는 음악을 두 곡을 전해드렸어요. 먼저 마사시 아베가 곡을 쓰고 첼로로 연주한 Voyage였고요. 이어드린 곡은 크로스오버 테너 뮤지컬 배우 임태경이 노래한 Voyage였습니다. 한경의 작사 신상우 작곡의 임태경 노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가능한데요.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도 모두 여행입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샹송인데요. 샤를 아즈나부르, 아르메니아계 프랑스 샹송 가수이자 또 배우이기도 하죠.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이 샤를 아즈나부르가 자신의 딸인 카티아 아즈나부르와 함께 부른 듀엣곡입니다. 제목이 Je voyage, 나는 여행하네. 나는 여행해요 라는 곡인데요. 샤를 아즈나부르는 79살 때 그리고 딸 카디아 아즈나부르는 34살 때 함께 불렀습니다. 들어보시죠.

세 곡의 여행 음악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제목이 Voyage였어요. 도르제라는 프랑스 뮤지션인데요. 프랑스와 르갈베스라는 뮤지션의 예명입니다. 환경과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은 뮤지션이라 티베트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죠. 그래서 예명을 도르제라고 지었습니다. 티베트 불교 의식에서 사용되는 도구인데요. 모든 것을 파괴하는 힘을 가진 번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도르제의 Voyage. 이 곡은 불가사의한 석상으로 유명한 남태평양 이스터 섬을 주제로 한 음반에서 전해드렸어요. 섬에서 녹음한 바닷소리와 남성 코러스로 이스터 섬을 표현한 곡이었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Viaggio, 역시 여행이었죠. 포레의 파반의 작품 번호 50을 두 테너 가수가 함께 노래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마르셀로 알바레스, 그리고 이탈리아의 테너 살바도레 리치트라가 함께 노래했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 역시 듀엣곡이었는데요. 샤를 아즈나부르가 자신의 딸인 카티아 아즈나부르와 함께 노래한 You Voyage, 나는 여행합니다 였습니다. 이번에는 팻 메스니의 기타 연주 전해드리죠. 비틀스의 노래죠. And I Love Her, 기타 솔로 연주입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Sunshine이었어요. 이 곡은 어빙 벌린의 곡인데요. 1920년대 말에 발표된 곡입니다. Sunshine 이 곡을 오늘은 스위스 출신의 가수 7살 때 미셸 폴나레프의 기아 뒤에 가오마머 누가 할머니를 죽게 했을까라는 샹송을 불러서 세음에서도 가끔 전해드렸죠. 그 따티아나라는 소녀 가수 성인이 된 따티아나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름이 따티아나 에바 마리였어요. 그리고 그녀가 이끄는 뉴욕의 재즈밴드 주로 집시 재즈 스타일의 사운드를 들려주는 아발론 재즈밴드와 함께한 선샤인이었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벨기에의 기타리스트죠. 프란시스 고야의 연주였어요. 프란시스 고야가 에스토니아 출신의 작곡가 라이몬 발그레의 곡들을 연주한 음반이 있었는데요. 이 음반에서 여러 곡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에이스트누드 오다타 사민드라는 곡이에요. 당신은 날 기다릴 수 없었지라는 곡이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했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 비틀스의 And I Love Her, 팻 메스니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엘튼 존의 곡을 연주합니다. 엘튼 존의 노래가 아니라 원래부터 연주곡이죠. Song for Guy라는 곡, 이 곡을 로얄 필하모닉이 연주합니다.

엘튼 존의 음악이죠. Song for Guy. 원래 연주곡이었던 이 곡을 오늘은 로열 필하모닉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9092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정하셨네요. 푸른 5월에 세상의 모든 음악 언제나 함께합니다 하시면서 모차르트의 곡을 듣고 싶다고 정하셨네요. 디베르티멘토 1번 D장조 괴헬 136 전악장을 준비했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안단테, 3악장 프레스토입니다. 이 곡은 잘츠부르크 교향곡 1번이라고도 불리죠. 이 곡을 이무지치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1번 D장조 괴헬 136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안단테, 3악장 프레스토 전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이탈리아의 실내악단이죠. 이무지치의 연주였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곡을 이어드렸는데요. 두 곡 모두 클로드 볼링의 영화 음악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재즈 뮤지션이자 작곡가, 피아니스트, 또 영화 음악가이기도 한 클로드 볼링. 1960년부터 100편이 넘는 영화와 또 TV 프로그램을 위해서, TV 영화를 위해서 많은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지난 2020년에 90세로 세상을 떠났죠. 클로드 볼링의 곡 가운데 두 곡 들으셨는데요. 먼저 들으신 곡은 영화 Chase 4라는 영화였습니다. 원제는 Try This One for Size. 사이즈를 보기 위해 한번 착용해 보세요 라는 의미죠. 가이 해밀턴 감독의 프랑스-미국 합작영화인데요. 한 보험조사관이 중세 러시아의 성화 도난 사건을 파고드는 범죄 코미디 영화였습니다. 클로드 볼링의 곡을 디디 브리지워터가 또 노래를 불러주었죠. 두 번째 들으신 곡은 귀에 익은 멜로디죠. 영화 제목도 사랑의 기쁨, Plaisir d'amour입니다. 1991년 13살 소녀의 가정교사가 3명의 여인으로부터 유혹당하는 코미디 영화였어요. 사랑의 기쁨 OST에서 Jean-Paul Egide Martini의 사랑의 기쁨, Plaisir d'amour. 이 곡을 정말 클로드 볼링답게 편곡을 해서 들려주었습니다. 이번에도 클로드 볼링의 곡인데요. 좀 특별한 음악들입니다. 클로드 볼링이 버스터 키튼, 1920년대 무성영화 시대를 대표하는 배우이자 감독, 각본가인데요. 찰리 채플린에게 밀려서 연이은 흥행 실패로 대중에게 외면당했던 비운의 시네아스트입니다. 하지만 많은 평론가와 영화인들의 재조명으로 위대한 무표정이라는 별명과 함께 영화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버스터 키튼의 1920년대 무성영화들에 클로드 볼링이 새롭게 음악을 입혔습니다. 1968년에 그렇게 한 건데요. 세 곡을 전해드리죠. 먼저 1924년 영화 항해자 가운데 The Navigator Theme, 그리고 두 번째는 일곱 번의 기회라는 1925년 버스터 키튼 영화의 음악 Buster's Theme, 그리고 세 번째는 Steamboat Bill Jr.라는 1928년 영화의 테마 Steamboat Bill Jr.라는 곡, 이렇게 세 곡 클로드 볼링의 곡입니다.

클로드 볼링의 음악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버스터 키튼의 무성 영화에 클로드 볼링이 곡을 써서 음악을 새롭게 입혔어요. 먼저 항해자라는 버스터 키튼의 영화의 테마, 그리고 두 번째는 일곱 번의 기회, Seven Chances에서 버스터의 테마, 그리고 세 번째는 스팀보트 빌 주니어라는 영화의 테마곡까지 클로드 볼링의 음악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클로드 볼링의 영화 음악 오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요한 네포묵 훈멜의 곡 이어드리죠. 오보에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주제와 변조 F단조 작품 번호 102입니다. 디터 클레커의 오보에 그리고 그가 이끄는 콘소티움 클라시쿰의 연주입니다.

훗말의 오보에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주제와 변주 F단조 작품 번호 102였습니다. 디터 클레커의 오보에, 그가 이끄는 독일의 실내악단 콘소티움 클라시쿰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세 곡을 이어드릴 텐데요. 먼저 카이타노 벨로스의 목소리입니다. 그가 스페인어로 노래하는데요. 쿠바의 에르네스토 레쿠오나의 곡입니다. 1930년에 발표한 오페레타 마리아 라오의 주제가라고 할 수 있는 아리아인데요. 마리아 라오, 여성의 이름이죠. 카이타노 벨로스의 목소리입니다.

세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모두 스페인어 노래였어요. 방금 들으신 곡은 트레스 레갈로스, 세 가지 선물이라는 곡이었습니다. 로스 단디스라는 멕시코의 남성 볼레로 4인조 그룹의 곡인데요. 이 곡을 오늘은 멕시코의 가수 구아달루페 피네다, 그리고 원곡자인 로스

딴디스가 함께한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쿠바의 싱어송라이터이자 기타리스트인 기에르모 포르타발레스의 노래였는데요. 너를 위해 노래하네 푸에르토리코요. 요테깐토 푸에르토리코였습니다. 그 전에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쿠바의 에르네스토 레쿠오나의 곡인데요. 마리아 라오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을 카이타노 벨로스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어요. 이번에는 코르시카라는 곡입니다. 코르시카라는 제목을 들으시면 아마 페트루 구엘푸치라는 가수를 떠올리실 텐데요. 코르시카를 대표하는 가수였다가 지난 2021년에 66세로 세상을 떠났죠. 그의 대표곡, 그의 코르시카에 대한 사랑이 듬뿍 담긴 노래 코르시카, 이 곡을 오늘은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그 베트루 구엘푸치의 코르시카라는 노래에 반주를 맡았던 이아미치라는 친구들이라는 연주그룹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주 멜로디를 만돌린이 연주합니다.

저 달을 봐요라는 노래였어요. 이 곡을 보스니아 출신의 뮤지션 사샤 로시츠 그리고 보스니아 출신의 배우입니다. 아스나 잘리차라는 배우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어요. 그 배우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 보스니아 전쟁이 남긴 후유증을 풍자와 유머를 풀어낸 코미디 영화 불이 타오르고 있네 고리바트라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흐르던 곡이었고요. 그 전에는 이아미치가 연주한 코르시카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앙드레 가뇽의 피아노 연주 트와일라이트 타임입니다.

앙드레 가뇽의 피아노 연주 트와일라이트 타임 오늘 끝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일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명음반 매주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주의 신보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매된 음반 가운데 들어볼 만한 음반 3편에서 대표곡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지휘자 로린 마젤의 젊을 때의 초상입니다. 안토니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2단조 작품번호 95 신세계로부터 로린 마젤이 주의하는 베를린 방송교향악단의 1966년 레코딩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막스 블흐의 스코틀랜드 환상곡 작품번호 46 아르투르 그루미오의 바이올린 하인츠 발베르크가 주의하는 뉴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1973년 레코딩 전해드립니다.

명인조 명반 오늘 첫 곡입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모음곡 G단조 바흐 작품 번호 995 원래 무반주 첼로 모음곡 5번 바흐 작품 번호 1011을 전용한 거죠. 홉킨슨 스미스의 류트 연주입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모음곡 G단조 바흐작 모노 995 무반주 첼로 모음곡 5번 바흐작 모노 1011을 전용한 그런 버전이었습니다. 사실 요한 제바스찬 바흐 시대에는 이미 류트는 지나간 악기였죠. 하지만 그 최후의 거장 질비우스 레오폴드 바이스가 바흐를 찾아오면서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류트의 매력에 흠뻑 빠진 바흐는 몇 곡 안 되지만 류트를 위한 곡을 직접 쓰고 또 편곡까지 한 기록이 있습니다. 홉킨슨 스미스의 류트 연주로 전해드린 오늘 명연주 명음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막스 브루크의 스코틀랜드 환상곡 작품 번호 46 정말 격조와 품위의 상징입니다. 아르투르 그리미오의 바이올린 하인츠 발베르크가 주연하는 뉴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1973년 레코딩입니다.

막스 브루흐의 스코틀랜드 환상곡 작품 번호 46, 아르투르 그루미오의 바이올린, 하인츠 발베르크가 주의하는 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1973년 레코딩이었습니다. 이 전곡을 지르면서도 항상 품위를 잃지 않는 그루미오죠. 어떤 곡을 연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금주의 신보 코너로 넘어갑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로린 마젤입니다. 이 마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둘도 없는 그런 선물이 될 전집이 발매됐습니다. 히스토리컬 신보죠. 그동안 다 절판됐던 상황이었는데요. 이 오스트리안 엘로켄스 레이블에서 아주 잘도 모아놨습니다. 이 1966년 레코딩인데요. 1965년은 마젤에게 있어서는 아주 기억할 만한 한 해라고 할 수 있죠. 이 전임자인 프랜츠 프리차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이 마젤이 그 자리를 차지를 했습니다. 프리차이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쨌든 젊은 마젤은 이 오케스트라, 그러니까 베를린 방송교향악단을 이끌고 자신의 역량을 본격적으로 펼쳐보이게 됩니다.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당시의 연주 지금 들어봐도 이 천재 신동지휘자의 실력을 그대로 감안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작품을 면밀히 해체해서 한 대 모은 다음에 전곡을 찌르는 그런 연주, 이 소름이 돋을 정도인데요. 그 당시에 레코딩한 모든 음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많이 알려진 곡이기 때문에 비교가 상당히 용이하리라고 생각해서 준비했는데요. 한번 젊은 마젤의 패기를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토닌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2단조 작품 번호 95 신세계로부터 로린 마젤이 주의하는 베를린 방송교향악단의 1966년 레코딩입니다.

안토닌 드보르자에게 교향곡 9번 2단초 작품 번호 95 신세계로부터 로린 마제리 주의하는 베를린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가운데 A단초 QL310 준비했습니다. 한스 레이그라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볼프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A단조 쾌엘 310 한스 라이그라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명인 조명음반 오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석가모니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한 말 천상천하 유아독조는 홀로 존귀하단 외침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생명이 저마다 하나의 우주만큼 귀하단 의미죠. 부처님 오신 날 우리가 축하해야 할 일은 한 성인의 탄생만이 아닐 겁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 이웃, 그리고 무엇보다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의 소중함을 다시 발견하는 일일 거예요. 첫 곡, 김경아의 피리와 풍경으로 바람의 정원 보내드립니다.

산사의 풍경수리, 신주희의 대금 연주였습니다. 앞서 보내드린 첫 곡은 바람의 정원, 김경아의 피리와 풍경 연주였습니다. 바람소리, 물소리처럼 오늘 음악도 마음을 천천히 씻어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급했던 마음 잠시 내려놓고 오늘 하루 너무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가 고파 밥 먹음에 밥이 더욱 맛나고 자다 일어나 차 마심에 차가 더욱 달다. 땅이 공벽함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없으나 암자가 비어 부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쁘구나. 고려시대 석원감의 시 한중우서 한가한 가운데 우연히 짓다 였습니다. 석원감은 고려 충렬왕 때 스님으로 충질한 법명이 있습니다. 배고플 때 먹는 밥, 잠에서 깨어 마시는 차는 있는 그대로 만족함을 깨닫게 합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긴 고요한 암자에선 부처님과 함께 있다는 생각으로 더욱 즐겁기도 하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미 충분히 채워져 있는 시간입니다. 영산회상 불보살 김영동과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영산회상 불보살 김영동과 여러분의 연주로 옛길 따라 느긋하게 이어 감상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우의 목소리로 회심곡 전해드립니다.

회심곡 김용우의 노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 사면육각을 위한 승무, 전라 사면육각 보존회의 연주입니다.

과 음원을 만나는 시간. 오늘은 2013년에 발매된 마하연 불교 실내악단의 마음으로 울리는 나의 노래를 소개합니다. 마하연은 KBS 국악 관현악단 불자 단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금 유기준, 소금 전지현, 해금 성의신, 가야금 하가영과 피리 박진형, 타악 김혜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KBS 국악대상 작곡상을 수상한 박경훈이 함께하죠. 창단은 1993년에 했는데요. 이 시대의 한국적인 불교 음악을 위해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음반으론 마음으로 울리는 나의 노래엔 그런 마하연이 불교 성악곡 범패를 새롭게 해석한 곡들이 담겨 있습니다. 범패는 가곡, 판소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성악곡이면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 음악계 가운데에서도 일부 범패승들만 부를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으로 접하기 쉽지 않은 음악으로 인식되기도 하죠. 마하연은 이런 범패를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럼 박경훈이 편작한 향을 사르며 마하연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박교훈이 편작한 향을 사르며에 이어서 이경은 편작의 부처님 시방세계 두루하시네를 마하연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음반 마음으로 올리는 나의 노래엔 범패를 재해석한 음악 8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향을 사르며 영가시여 광대원만 귀 지심 같은 연주곡과 다계송 우담바라 피었네 같은 노래곡입니다. 편곡과 작곡은 마하연 멤버 박경훈과 조원행, 이경은 작곡가가 맡았고요. 국가무형유산 가곡예능보유자 김영기와 경기민요소리꾼 강효주가 함께해서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그럼 한 곡 더 보내드립니다. 조원행 편작 다계송, 마하연의 연주와 김영기의 노래입니다.

조원행 편작의 다예송, 마하연의 연주와 김영기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세상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무심코 건넨 말 한마디, 마음 하나가 누군가에겐 오늘을 버텨낼 힘이 될 수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끈으로 서로를 지탱하면서 우리는 늘 함께 걸어가고 있을 겁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김현성이 작곡한 엄마와 함께 걷던 봄길, 한충훈의 대금과 노은아의 해금, 그리고 여러분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 첫 곡으로 참선과 구도의 과정에 어울리는 음악 준비했습니다. 바흐의 무반주 독주 첼로 모음곡 1번 G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07 전곡인데요. 프렐류드를 시작해서 알레망드, 크랑트, 사라방드, 미뉴엣 1과 2 지극까지 아노빌스마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총 연주 시간 약 17분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첫 곡으로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무반주 독주 첼로 모음곡 1번 G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07 전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첼로 연주에는 아노빌스마였습니다. 계속해서 작자미상의 14세기 영국 노래 버드 온 브레레 들장미에 앉은 새 준비했습니다. 들장미에 앉은 새 가시던 불에 앉았네 사랑을 갈구하는 것이 나의 본성 해맑은 여인이여 나를 가엾게 보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를 영원히 잠들게 해주오 짝사랑의 고통과 애절한 구애의 마음을 담은 곡인데요 존 사우스코트가 지휘하는 세인트 조지스 칸초나의 노래와 연주입니다

버돈 브레레 대장 위에 앉은 새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작자미상의 14세기 영국 노래였는데요. 존 사우스코트가 지휘하는 세인트 조지스 칸초나가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비발디의 만돌린 협주곡 C장조 리용번호 425 알레그로 라르고 알레그로의 전악장 전해드립니다. 아비아비탈의 만돌린 연주 함께하는 단체는 베니스 바로크 오케스트라입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만돌린 협주곡 C장조, 리옹 번호 425 전악장 전해드렸습니다. 아비아비탈의 만돌린, 함께한 단체는 베니스 바로크 오케스트라였습니다.

5월 24일 일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 아침의 클래식 이번에 들으실 음악은 17세기 독일 뤼벡의 오르가니스트 프란츠 툰더의 오르간곡 오소서 성령이여 준비했습니다. 볼프람 질의 오르간 연주입니다.

17세기 독일 음악가 프란츠 툰더의 오르간곡 오소서 성령이여 볼프람질의 오르간 연주로 띄워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핸델의 합주협주곡 B플랫 장조 작품 6-7 핸델 작품 번호 325 만나보시죠. 라르고 알레그로 라르고 안단테 홈파이프까지 사이먼 스탠티지가 지휘하는 콜레기움 무지쿰 92 연주합니다.

핸델의 합주 협주곡 B플랫 장조 작품 6-7 핸델 작품 번호 325 라르고 알레그로 라르고 안단테 홈파이프까지 전악장 전해드렸습니다. 연주에는 사이먼 스탠디지가 지휘하는 콜레기움 무지쿰 90이었습니다. 새 아침의 클래식 오늘은 피에트로 로카텔리의 곡으로 마칩니다. 오보소나타 D장조인데요. 비바체 라르고 알레그로의 전악장입니다. 헬무트 샤르슈미트의 오보 연주, 베르나르트 헤베의 기타, 군터 립케의 첼로 연주입니다.

피에트로 로카텔리의 오보소네타 D장조 전악장 오늘 끝곡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보 연주의 헬무트 샤르슈미트, 기타 연주의 베르나르트 헵, 첼로 연주에는 군터 리브케였습니다. 오늘 휴일입니다. 연휴 소중하게 보내세요.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현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윤스님이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산을 보고 참 싫다 하며 손가락질을 하면 내가 손해일까요? 산이 손해일까요? 꽃을 보고 못생겼다 욕하는 건 나와 꽃 둘 중에 누구에게 나쁠까요? 그 꽃을 예쁘다 말하면 누가 좋을까요? 마음의 좁은 틈을 비집고 미움이 들어찰 때 생각해 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5월 24일 일요일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오늘 하루 미움에게 쉽게 내 마음의 고삐를 내어주지 말고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산보다 꽃보다 맑은 내 마음의 하루이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깊은 산속 산사의 풍경소리 이런 느낌으로 듣게 되는 곡이었습니다. 휘발디의 류티업 주곡 D장조 리용번호 93번 중에서 2악장 라르고 루카스 해리스의 류트와 엘리사 치테리오가 지휘한 파펠무식 바록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의 팬과 함께 아나운서 이재후입니다. 5월 24일 일요일 부처님 오신 날 아침 첫 곡이었습니다. 폰켈리의 라 조콘다 중에서 시간의 춤 듣겠습니다. 구스타브 누다멜이 지휘하는 빈 피라오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폰 켈리 라 조콘다 중에서 시간의 춤이었습니다. 구스타브 두다멜이 지휘한 휘인 피라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드뷔시의 보헤미아의 춤 듣겠습니다. 베로나 하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세 곡 이어들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요한 슈트라우스의 박쥐, 디 플리더마우스 모음곡 중에서 차르다쉬였습니다. 카를 데이비스 편곡 버전이었습니다. 카를 데이비스가 지휘한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었고요. 맨 앞서선 드뷔시 보헤미아의 춤, 베르나 하스의 피아노 연주, 가운데 중간에 들으셨던 곡이 크라이슬러 집시어인 라히타나였습니다. 알프레도 캄폴리의 바이올린과 에릭 그리튼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5월 24일 일요일 부처님 오신 날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의 팬과 함께 듣고 계십니다. 일요일 음악이 머무는 곳 코너가 있습니다. 5월엔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작곡가 구역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함부르크를 빛낸 작곡가들의 박물관이 모여있는 이곳. 오늘은 텔레만의 뒤를 이어 함부르크 음악가 자리를 넘겨받은 한 작곡가의 이야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8시경 음악이 머무는 곳 과 함께 독일 함부르크로 떠나보시죠. 우리 프로그램 이름은 출발 FM과 함께입니다. 우리 출발 FM과 함께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PC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방송도 듣고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온의 소나타 A단조 도이치번호 821 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 3악장 알레그레토 듣겠습니다. 아미아이 그로스의 비올라와 김선욱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슈베르트 아르페지온의 소나타 A단조 도이치번호 821 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 3악장 알레그레토 아미아이 그로스의 비올라와 김선욱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말러가 리케르트 시에 붙인 가곡 중에서 나는 세상에서 잊혀졌네. 바리톤 크리스티안 게라우의 음성 켄트 나가노가 지휘하는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쇼팽 녹턴 13번 C단조 작품으로 48의 1 이반 무라비츠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앞서선 말러의 곡이었습니다. 말러가 류케르티 시에 붙인 가곡 중에서 나는 세상에서 잊혀졌네. Ich bin der Welt abhandengekommen. 바리톤 크리스티안 게르아우의 음성 켄트 나가누가 지휘한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토스티 여름의 달이여 소프라노 누치아 푸츨레 음성과 에릭 바탈리아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포스티 여름의 달이여 루나 데스타테 소프라노 누치아 포칠레 음성이었습니다. 에릭 바탈리아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7808 쓰는 분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조그만 파니니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먹는 샌드위치 있죠? 파니니. 아, 참 맛있는 맛나는 음식인데요.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앞가게 이 오픈런 때문에 새벽부터 북적이더니 오늘은 조용히 음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7808 쓰는 분이었습니다. 아, 너무 조용해서 음악만 들으시면 안 되는데요. 7808 쓰는 분의 이 파니니 가게에도 오픈런이 있어야 할 텐데요. 더 북적 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틈틈이 음악도 들으시면서요. 7808 쓰는 분이었습니다. 5월 24일 일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 듣고 계십니다.

음악이 특별한 흔적을 남긴 장소를 찾아봅니다. 음악이 머무는 곳 5월엔 독일 함부르크 작곡가 구역으로 향합니다. 함부르크는 도시를 거쳐간 작곡가들을 기념하기 위해 박물관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페터 슈트라세에 위치한 일명 작곡가 구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19세기 함부르크에서 나고 자란 브람스, 17세기 바로크 시대에 무려 46년간 이곳의 음악감독을 맡아 함부르크를 유럽 최고의 음악도시로 이끈 텔레만, 그리고 그의 후임자가 된 카를 필립 에마누엘 바흐가 대표적입니다. 1714년에 태어난 카를 필립 에마누엘 바흐는 아버지 바흐와 바흐의 사별한 첫 번째 아내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바흐의 29매 가운데 성인으로 성장한 자녀는 7명인데 그중 둘째 아들이라 차남 바흐로도 불립니다. 하지만 그를 가장 잘 나타내는 별명은 바로 함부르크의 바흐입니다. 그가 1768년 자신의 대부였던 텔레만이 떠난 뒤 함부르크시 음악감독이 돼 이 도시의 음악을 20년간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에마누엘 바흐는 이곳에서 대단히 많은 일을 맡았습니다. 5개 주요 교회의 예배 음악을 비롯해 결혼과 장례, 각종 시행사를 위한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음악사에서 바로크와 고전시대를 잇는 교향곡도 10곡 남겼습니다. 또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공개 연주회를 기획하고 건반악기를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788년 7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 성 미카엘 교회에 묻힐 때까지 도시의 위대한 명성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아버지처럼 독일 내에서만 활동했지만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음악을 추구해 당대에 더 큰 명성을 누렸습니다. 지난 2015년 카를 필립 에마누엘 바흐의 탄생 300주년을 기념해 함부르크에 그의 이름을 내건 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가장 사랑했던 건반악기 클라비코드가 전시되고 아울러 그의 음악을 감상할 오디오 장비와 가상 체험을 위한 공간도 있는데 이 가상 공간은 18세기 영국의 음악학자 찰스 버니와 에마누엘 바흐가 실제로 만나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바흐가 활동하던 18세기 함부르크의 풍경과 시대를 보여줍니다. 음악이 머무는 곳, 오늘은 함부르크 작곡가 구역에서 카를 필립 에마누엘 바흐 박물관을 찾아보고 그의 음악을 듣습니다.

카를 필립 에마누엘 바흐의 곡 두 곡 들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 함부르크 교향곡 D장조 포트퀸드 번호 183의 1 1악장 알레그로 디 몰토 2악장 라르고 3악장 프레스토 디디의 딸뱅잉이 주의하는 솔라멘테 나투랄리 연주였고요. 앞서서 역시 카를 필립 에마누엘 바흐의 플루트 소나타 G장조 포트퀸드 번호 133번 함부르크 소나타 1악장 알레그레토 2악장 론도 프레스토 들었습니다. 에마누엘 바흐의 플루트과 조나단 맨슨의 첼로 트레버 피노의 합시코드 연주였습니다. 음악이 머무는 곳 오늘은 독일 함부르크 작곡가 구역에 위치한 카를 필립 에마누엘 바흐 박물관을 찾아봤습니다. 모차르트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장조 쾌일번호 448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콘 스피리토 듣겠습니다. 잉그리트 헤블러와 루트비 호프만 피아노 연주입니다.

모차르트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장조 쾌일번호 448 중에서 1악장 레그로 콘스피리토 잉그리트 헤블러와 루트비 호프만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8535 쓰는 분입니다. 언젠가 출발의 팬과 함께 DJ가 청취자들 사연만 없으면 라디오 진행도 할 만하다고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 바로 사무쓰는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갑자기 그 말씀이 기억나셨어요? 아, 바로 사무쓰는 분 덕분에 하나 좀 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사연 예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건 그냥 해본 이야기였고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그런데 예, 출발 FM과 함께 토요일과 일요일 사연은 시간을 조금 앞서서 보내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오늘이 24일이잖아요. 그러면 24일에 해당하는 사연은 한 주 앞서서 17일에 어제가 토요일 23일이었습니다. 23일의 사연은 16일에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고요. 오늘이 24일이니까 다음 주 일요일에 사연 31일의 사연 오늘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주말은 토요일과 일요일은 시간을 좀 앞당겨서 살고 있는 출발의 팬과 함께입니다. 베토벤 3중협주곡 C장조 작품으로 56번 중에서 3악장 론도 알라 폴라카 다비드 오이스트라이의 바이올린과 무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 첼로 스피아투슬라프 리틀의 피아노 헤르베르트 폰 카라인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베토벤 3중협주곡 C장조 작품으로 56번 중에서 3악장이었습니다. 론도, 알라폴라카, 다비드 오이스트로의 바이올린과 무스티슬라브 로스트로포비치 첼로, 스비아트슬라브 리테르 피아노, 헤르베르트 폰 카라인이 지휘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닐스 가데의 카프리치오 A단조, 스웨덴 엘벡의 바이올린과 엘리자베스 베스텐홀츠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니엘스 가드, 카프리치오 A단조, 스웨덴 엘베게 바이올린과 엘리자베트 베스텐홀츠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5월 24일 일요일 아침 출발 FM과 함께 끝곡은 훔퍼딩크의 헨젤과 그레텔 가운데 저녁기도입니다. 빈 소년합창단 음성, 할무트 프로샤워가 지휘한 쾰른 방송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김지현, 연출 조정현, 저는 아나운서 이재후였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윤주입니다. 오래전 언젠가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일요일에는 아빠가 요리사, 뭐 이런 광고 말이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짜장라면을 끓여주는 아빠는 회사에 다니고 늦게 들어오는 평소의 아빠와는 분명 다른 모습이었죠. 일요일은 그런 날입니다. 누구든 평일과는 다른 모습으로 짜잔 변신할 수 있는 그런 날. 요리사도 될 수 있고 등산가도 될 수 있고 사진사, 연주자, 또 운동선수도 될 수 있죠. 그렇게 하루쯤 내가 좋아하는 것, 즐거운 것 열심히 하면서 보내도 좋을 5월의 네 번째 일요일입니다. 5월 24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이에요. 이 곡은 이렇게 얘기하나요? 나는 연예인이야? 스콧 조플린, 디 엔터테이너, 이착 펄만의 바이올린, 앙드레 프레빈의 피아노 연주입니다.